0: Jaja, Janet, and Olivia. Hello. Shout out to you guys. Anime in Singapore, Sir Ed in CDO.
1: Oh my God.
0: At yan po ang ating mga shout out for today. Sa susunod po na gustong magpa-shout out or magpa-greet or mag-promote, paki-comment na lang po dito sa aming Facebook page.
1: Yes.
0: Ne, yerbon ajikaji, Chonbo Kabayan Radio Rule, tutko kesimnida.
1: Ne, and welcome to Song Request via Phone Call. At ang caller natin today ay maagang naka-standby.
0: Kanina pa yata. And hello, caller. Welcome to Chonbo Kabayan on Air. Please introduce yourself.
2: Yes, magandang araw po. I'm Sunshine Cabaldo, nakatira sa Jollabukdo, Iksan City, South Korea.
0: Eh?
2: Ako po ay kasal sa Koreano at may dalawang anak na lalaki, 10 years old at 9 years old.
1: Wow, taga Iksan, Sunshine. Thank you.
0: Salamat.
1: I'm walking on sunshine. Yes, 여러분. 지금의 저희 전화 거신 분은요, Sunshine이랍니다. Sunshine 씨는요, 네, 하늘에서 오신 Sunshine이 아니고요, 익산에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가족은 있고요, 한국 분과 결혼을 하셨고, 또한 아드님 두 분, 한 분은 10살, 또 한 명은 9살. 맞나요, 제가 Sunshine 씨? 맞아요?
2: 오케이. Okay.
1: Yes. Yeah. Okay.
0: Yeah. So, Ma'am Sunshine, ilang years ka na dito po sa Korea?
2: 11 years na po akong nakatira dito.
0: 11 years.
1: Wow. So, all Iksan siya. Diretsong Iksan.
2: Yes po.
1: Aha. Ne. Joy Sunshine 씨는요, Iksan에서 한 11년. 갑자기 기억 안 났어요. 11년. 네네네. 빼빼로. 네네. 11년 동안 사셨답니다.
0: 네. So, Ma'am Sunshine, ano ang pinagkakaabalahan mo dito sa Korea?
2: Ako po ay isang freelance translator interpreter.
0: Wow.
2: Nasa kasunukuyan po ay nagpa-part-time job po ngayon sa isang factory na pagawaan ng tinapay.
1: Multitasking? Ang pera din, multi.
0: Pera. Pwede pa utang.
1: Ne, ne, Joy Sunshine 씨는요,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프리랜서랍니다. 네, 사장은 없고요. 본인이 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프리랜서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통번역사랍니다. 통역도 하실 수 있고요. 번역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와우.
0: 와우.
1: 네, 그뿐이겠어요? 이분은요, 또 알바를 하고 계신답니다. 어디서요? 공장에서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이 멀티를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들어오는 이것도
0: 돈?
1: 예, 들어오는 돈도 멀티예요. 멀티. 좋았습니다.
0: So, 네. Ma'am Sunshine, matagal ka na dito sa Korea. So, ano mga namimiss mo naman sa Pinas?
2: Tulad po ng mga nakararaming nakatira dito, namimiss ko po yung family ko,
0: family,
2: and
0: no?
2: Friends po. Although I visited them last August, hindi ko pa rin po maiwasang mas lalo silang mamiss.
1: Kasi ganun actually, di ba? Pagkagaling mo, pagbalik mo dito, mamiss mo na naman sila. Ganun yung feeling.
0: Iba kasi pag nagtitipon-tipon tayo sa Pilipinas, eh, mga kamag-anak, pamilya,
1: Madya,
0: kaibigan.
1: Yung spirit ng ano sa atin sa Pilipinas, iba tayo.
2: Araw-araw masaya.
0: Masaya,
1: Kahit walang pera, masaya.
0: Kahit walang pera.
1: Totoo ka dyan. Yes. 그리고 저희가 또 물어본 게 뭐냐면은요. Sunshine 씨, 그러면은 혹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 11년 정도 생활을 하셨으니까 뭐 필리핀에 그리워하는 부분,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말씀하셨던 게 참 정말로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게 가족, 친구, 지인, 친척, 이라고 하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8월 달에 방문을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필리핀을. 그렇지만 돌아오니까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 허전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0: 아, 필리핀, 뭐, 몽국을 다녀오게 되면은요,
1: 네.
0: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어, 뭐지? 이 허전함이 뭐지? 더 그리워요. 가족이, 솔직히. 네.
1: 더러운 선샤인 아누만 유마 나투투나무 하방 난디토 가사 코리아.
2: 저 loob po ng isang dekada at isang taon na
1: Eleven
2: nakatira
1: years, no?
2: ako dito. Marami rin po akong natutunan. Gerald Duro, isa po dyan is yung pali-pali na segmento ko dito sa
1: Pali
2: Manila.
1: pali.
2: Yung dali-dali or mabilis
1: Bilis
2: ang dalaw
1: bilis.
2: sa trabaho, mabilis ang daloy ng buhay dito.
0: Ayun. Hindi mo alam, 2027 na, di ba?
2: Yes po.
1: Oo.
2: Sobrang busy sila lahat dito sa kanya-kanyang buhay at yung mga family or relatives is bihira or sa holiday lang halos nagmi-meet.
0: Pero may maraming good side naman kasi yung Palli-Palli, 'di ba? Kaya nga sila naging developed na country din yata, no?
2: Yes po.
0: Yes. 자, 그리고 한국에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인상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1: 네.
0: 그리고 배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빨리빨리라는 시스템이
1: 빨리빨리.
0: 좋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왜냐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또 이제 필리핀들을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왜냐면 필리핀들이 이렇게 뭐 릴렉스하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직장이나 뭐 이런 일들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를 한다는 것이 이것도 좋거든요, 솔직히. 이 내일 내일 내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금 지금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나에 배웠다고는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는 하셨습니다. 왜니? 나도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한국처럼 나도 발전이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1: And lastly, Ma'am Sunshine, ano ang message mo sa mga kapwa nating Pinoy na nandito sa Korea?
2: Appreciate your life here and kung sa kasalukuyan po is nahihirapan or nasasaktan ka, magtiwala ka lang sa Diyos.
0: Ayun.
2: Makakaahon ka rin in God's perfect timing.
0: Yes,
2: And isa
0: Lord.
2: pa po is mahalin ang pamilya at huwag ikumpara ang buhay
0: Sa
2: mo
0: iba.
2: sa buhay ng iba ang naninirahan dito. Yun lang
0: Ayun.
2: po.
0: Kasi magkakaiba tayong lahat.
2: Yes po.
0: So, dalawa. Napaka-importanteng dalawa yung sinabi niya. N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혹시 한국에 계시는 필리핀 분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너무 힘들지만, 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물론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그렇지, 언어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제 어렵지만은, 희망을 잃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셨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지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또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리핀 분들은 또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저분은 또왜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샤인 씨가 얘기를 하셨던 게 우리가 나의 생활을 다른 분의 생활과 비교를 하면 안될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르게 성장을 하고 다르게 발전이 되고 다르게 이 행복, 이 기쁨, 이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본인도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서 생활을 하면은 본인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자신만 보고 자기만 보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And Ma'am Sunshine, lastly, anong song request mo?
2: Die with a Smile po by Bruno Mars.
1: Oh, the
0: Yes.
1: Die with a Smile with Lady Gaga.
0: Yes,
1: Okay.
0: Die with a Smile. Sikat na
1: Die
0: ano
1: with a
0: eh.
1: Smile. Bakit yan?
0: Yumyong Nore.
1: Bakit yan ang napili mo, Ma'am Sunshine?
2: Paborito ko po kasi.
0: Ayan, yung rhythm din kasi niya
1: Oh, maganda yung
0: maganda.
1: kanta.
0: Oo. At saka yung message din ng song yata, ano?
1: Oh, Die with a Smile. All
0: Yes.
1: right, and here you go, Ma'am Sunshine.
0: Yes.
1: Die with a Smile by Bruno Mars and Lady Gaga. Thank you for
0: Yes.
1: calling.
0: Yes, and Mom Sunshine. Yes.
1: Hengok
0: 행복하시길
1: 하시길 바랍니다.
0: 바랍니다.
1: Thank you.

0: 네, 여러분, 지금은 특별 인터뷰의 시간입니다. Yeah! I am very honored to introduce to you a very special guest. Special kasi galing pa siya ng US. At dahil gusto niya ang Korea, talagang she flew all the way here para makasama natin sa radyo.
1: Yes.
0: Ladies and gentlemen, let's welcome Miss Jing! Welcome to Korea.
2: Thank you for having me.
0: Yes, please introduce yourself.
2: I can't believe I'm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And I actually am in between the US and the Philippines. Vacationing here on my own.
0: Wow. solo trip.
2: I've been here for, I would say, about a month na.
1: Wow,
2: I've gone to Seoul. My first, of course, city was Seoul, and I loved it. And then I went to Nami Island area.
0: Oh.
2: And then, of course, here.
1: Jeonju.
2: So Jeonju. And I'm also loving it here.
1: Wow!
2: So thank you. Again, thank you.
1: 네. 자, 우리 오늘의 게스트는요. 징 선생님이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오셨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필리핀 또 미국이랑 이제 왔다 갔다는 하신다거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뭐 물론 이제 C3 비자이시긴 하지만 관광 비자시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나 계셨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서울도 다녀오셨다고 하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남이섬도 가보셨고 그리고 전주도 당연히 이제 지금 계셨으니까 네 전주도 너무 아름답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o, Ms. Jing, ilang years na po kayo sa States at saan kayo naka-base?
2: Over 30 years na ako sa States.
0: Wow!
2: Yes. Naka-base ako ngayon sa Philippines muna. And in the town of Medina, Misamis Oriental, where Jasper is from.
1: Oh, wow.
2: We're kapitbahay.
0: Kapitbahay. Same
2: neighbors.
0: Hometown.
1: Oh, but you knew na magkapitbahay kayo.
2: We knew na magkapitbahay, pero we didn't know each other.
1: Names
2: month.
1: Lang.
2: Names
1: By name lang. Lang.
0: Facebook. Sa Facebook friends kami.
1: O, diba?
2: Apelido lang.
0: Apelido. Of course, I know their family also.
1: Wow.
2: His house is on the same street as mine.
1: Oh my God.
2: Same side of the street.
1: Oh my God. Ilang meters?
0: It's like 100 meters lang yata.
2: Siguro.
0: Eh. Or 50. Parang ganun. Siya na malapit. Kaya lang tagal niya sa
1: Pero
0: States kasi.
1: Pero pala. Ba't di kayo nagkita?
0: Nasa state siya. Matagal siya sa states.
1: I see.
2: Ayun.
1: Napakagandang connection naman nun, di ba? Di ba? Who knew? Na dito tayo magkikita.
2: No,
1: yes.
2: I know.
1: Za,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요, 미국에 어디에 사시는지, 미국에서 어디에 사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우선은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왔다 갔다는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너무 놀라운 게 자스퍼 씨랑 그리고 징 선생님이랑은 같은 동네에서 사셨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뭐냐면은요, 뭐 가족만 이제 알고 계셨고요. 이제 한 번도 뵌 적이 없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만 이렇게 네, 뵀다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왜냐면 두 분이 바쁘시니까 또 이제 미스 징은 또 미국에 계셨고 자스퍼 씨는 또 이제 한국에 계시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너무 좋답니다. 네.
0: 맞아요. 네. So, Ma'am Jing, ano ang pinag-aabalahan mo sa States?
2: I worked there for a long time.
0: 30 years more.
2: I actually worked at a newspaper company and magazine ano rin siya so
1: wow. Fashion magazine.
2: Yeah.
0: Nice.
2: So that yes that was a very interesting gig.
1: Wow.
2: Journalism kasi ang major ko.
1: Oh, boses pa lang ni. Dapat palitan niya ako dito.
2: Actually, so UP I was They wanted to get me into broadcasting, but I wanted to write, so I stayed journalism. Uh-huh. But I digressed. So from there, mostly kasi we were in Boston, Massachusetts.
1: Mm.
2: So I got into. Can I say the company's name or?
1: Or... It's up to you.
2: Oh, okay.
1: Mm-mm.
2: So I
1: very honored kami kung sasabihin mo.
2: Yes, I got into Fidelity Investments, which is the biggest mutual fund
1: group. OMG.
0: Yeah.
2: Wow. So I had several positions there, but mainly talaga financial publishing. So, yeah.
1: Then, financial.
2: Yeah.
1: Dito siya. Dito siya.
2: So yon, that was ano. And then of course, you know, yung husband ko was also working around Boston. So yon, yun pinagkaabalahan namin, then of course the kids, but I mean they're all grown now, so pretty much.
1: I see. Wow, 나빠간다는 story. 네, 여러분, 징 선생님은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자스퍼 씨는 몇 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한국에서?
0: 9년이요.
1: 9년. 저는 1년?
0: 안 돼.
1: 1년 lang ako dito sa Korea, sabi ko. Joke lang.
2: Oh my gosh. You don't sound like it.
1: No. 1 year plus 17 20. years.
0: 17
1: naman. 17 years.
0: 18 years.
1: 17
0: wow.
1: plus 1. 어, 응아. 네, 그래서 아까 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Boston에서
0: Boston.
1: 네,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Fidelity Investments. 그러니까 여러분, 이 Fidelity Investments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이분이 정말 경력 그리고 능력 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보시면은 이분이 그 매스컴 쪽으로 졸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Journalism. 에 졸업을 하셨다고는 하셨고요. 그리고 UP, 필리핀이라고
0: UP,
1: 그러면은 맞은
0: UP 네. Diliman, right?
1: University Diliman. of the Philippines Diliman. 한국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 딜리만이라는 UP 대학교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한 분이라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아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거기 매스컴 쪽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이 신문 쪽에서 newspaper company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는 하셨습니다. 굉장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0: 대박해. 선생님, so, bakit po kayo pumunta ng Korea at pang ilang visit nyo na dito? Ilang araw na po kayo dito sa Korea?
1: Yan, ang tanong.
2: Oh my gosh.
1: Parang ayaw nyo na umuwi.
2: It's a silly answer, but I'm gonna give it to you guys. Because of K-drama.
0: K-drama and...
1: Pa!
0: Ano pa? Ano pa? Ano pa?
2: K-drama.
0: K-drama. BTS. Habi mo, dapincha mo. BTS.
2: BTS. Pero I haven't visited any BTS related ano pa. So I'm hoping this
1: BTS
2: week.
1: Ito BTS. Hindi pa na si BTS. Bakit pa tayo pupunta sa
0: ibang
1: sinabi
0: BTS? Behind the scene.
1: BTS, behind the scene.
0: Yes, behind the scene now.
1: Uploading pa ako behind the scene.
2: It's my first time.
0: Yeah, first time.
2: Mm-hmm. Yeah, in Korea.
0: So welcome to Kimchi Land.
2: Yes, kimchi. Yes. I'll get to the foods.
1: Mm-hmm.
2: I arrived here August 14,
1: uh-huh.
2: I believe. Yes. So, yeah.
1: O, diba? Tapos September na ngayon.
2: September na.
0: So, mag-one month ka sa 14. Oh,
2: grabe. I actually, my ticket was for 3 months here in Korea.
1: Tama pala. Oo,
2: yeah.
1: Kasi nga.
2: But I changed my mind. Well, not everyone knows this yet, but anyway, I'm going back to the U.S. So next month.
1: Happy for you. Can we say that? Happy? Yeah. Are you happy going back?
2: No, I'll be visiting. I'll be seeing my daughter and my grandchildren. They're twins, boy and girl.
1: Wow.
0: Shout out.
1: Blessing.
0: Shout out to Anamo.
2: Oh. Oh, hello, Cicely and Angelo. It's Lala.
1: Wow.
2: I'm gonna see you soon. Wow. Casey, it's mom.
1: Wow. Oh, Cicely and, Angelo.
2: Cicely and Angelo.
1: Ang ganda ng mga pangalan nila.
2: I know. They are so...
1: That was the daughter's Casey.
2: Yes.
1: The Hi, Casey.
0: It's also in Boston?
2: They're in another state
0: another
2: right
0: state.
2: Now.
0: Yes. Oh.
1: Hindi naman si Casey Concepcion.
2: Casey Tandingan. Pero ganyan ang Casey niya, K and C.
0: K and C.
2: Oh, stands for Katrina Cecilia.
1: Ah,
2: kaya yung girl, anak niya, Cicely. It also stands for my mom's name, Cecilia.
1: Wow.
2: And then,
1: ano siya first?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Ganun.
2: And then, Casey's dad's mom was Luis Cecil.
1: So, the fourth?
2: Na po yung,
1: oo, ganyan. Oo, kaganda.
2: Yeah.
1: Oo, yes. Okay. Ta. So, sobrang nag-enjoy ako. Hindi ko alam kung saan nagsisimula.
0: Ang dami na nasabi.
1: Oo. Ne, 여러분. 그래서 아까 Miss Jing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계셨다고 하셨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2주, 1주 이 정도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3개월 동안 계셔야 3개월.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만 있다가 미국에 돌아가신답니다. 왜냐고요? 왜냐면은 거기는 또 일이 있으시고 또 가족들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까 shout out를 벌써 하셨어요. 네, Cecily랑 그리고 Angelo라고 이분의 손자들이시고요, 이고요. 그리고 Casey라는 따님에게도 Casey. Hi, Hi 안녕을 하셨습니다. 안부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 Cecily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왜 한국에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0: 왜요?
1: 오빠! 오빠 때문에 왔답니다. 네. K-드라마 때문에.
0: K-드라마.
1: 라고 네.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는 하셨고요. 뭐 어때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K-드라마 때문에 K-POP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BTS. BTS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 BTS라는 BTS.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Behind the Scene. BTS. Behind.
2: 2PM.
1: 2PM. 2PM. 2PM. 2PM.
0: 2PM. 2PM. 2PM. 2PM. 2PM.
1: 2PM.
0: 2PM.
1: 어디봐. 이거 2AM. 2AM.
0: 2AM. 2PM.
2: 2PM.
0: 앙 2AM is 용 singing 랑. 앙 2PM is sing and dance.
1: 이거 나만 tomorrow.
0: Tomorrow. Tomorrow. Tomorrow. 다마다.
1: 조글랑포. Yes.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0: 매주 matagal ka nandito sa ano no sa Korea, mga ilang weeks ka na nandito. So ano mga bagay na sa tingin mo na na-impress ka dito sa Korea?
1: Yes.
2: Oh, history.
0: History.
2: History talaga ng ano, tsaka yung I love the fact that there's ano like a Deoksugong Palace right in the heart of Seoul.
1: Mm-hmm.
2: The fact na like here in Jeonju, yung Dokjin Park.
0: Yes, here.
2: It's for free. You can and it's a beautiful place. But
0: nice.
2: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1: Exactly.
2: You can enjoy it.
1: Yes.
2: And you don't have to go so far out to be there to enjoy it.
1: Exactly.
2: That's really I know. It's yung mga small corners, small places like under the bridge, and it's so well manicured. Mga gardens, the gardens, I love those.
1: Oh, wow.
2: I actually went to the Garden of Morning Call,
1: wow.
2: Sa Nami area. I think that's in Gapyeong.
1: That's correct.
2: I could stay there the whole day, but of course I didn't have the time. Oh my gosh. So, yung talagang pinaka-impressive sa akin is yung place, the scenery. And of course,
1: history.
2: Like
1: history.
2: Temple.
0: Oh, temple.
2: Yung mga temple.
0: Marami din.
2: Yeah.
1: Basta Korea talaga kasi
2: pumunta
1: temple.
2: Pumunta ako sa Jukyesa, Buddhist temple.
1: Oh.
2: Eh, may ano Lotus Festival nila. So,
1: sumakto?
2: Ang daming ano. Oh, yeah. I didn't even know. I had time. And uh-huh. So, I took the bus. And mm-mm. ano. So, yun.
1: Wow.
2: But, yeah. It's colorful. All uh-huh. the colors. Mm-mm. Actually, the colors of Korea are oh, vibrant wow. and ano, brilliant. So, yun.
1: Wow.
2: Of course, the Banpo Rainbow Bridge. Yung mga ganun oh, ba? Yung mga scenery. Oh,
0: buti pa siya napunta na doon. Oo, oh, hindi pa ako napunta eh. Kailan kaya?
1: Grabe. Yes, kaya po. And so, 여러분, 제가 한번 좀 통역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인상적인 이런 장소?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와우 놀라운 게 역사 history 역사라고 하셨어요. Kasi kung tayo kung ako ang sasagot siguro lang akong, hindi ko sasabihin yung history. Kaya, ganun siya kalalim.
0: Oo, no?
1: Oo.
0: Diba? Tayo, tourist attractions.
1: Ganun ang sabihin ko. Shoot, siguro. Ganun kagad ang sagot ko. Oo. Pero siya, history.역사. Wow.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뭐 경북궁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남이섬의 아침 고요한 정원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또 전주는 뭐냐면은 전주라고 하면 또 덕진공원.
0: 덕진공원.
1: 덕진공원. 공원이 짱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덕진공원에 가면은 돈도 내지도 않고 정말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말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이것 저것을 즐길 수는 있다고는 하셨어요. 그게 전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 얘기를 하셨던 게 아 참 여기 한국에서는 또 성이 많다고는 이 얘기는 하셨어요. 맞아요. Temple.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자스퍼.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이라면은 성 이거부터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역사, 성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 역사적인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보관을 하시고 보존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들한테 이렇게 너무 와닿고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똑같이 느끼셨어요.
0: 맞습니다. 네. Yes, at sa food naman tayo, Ma'am Jing. Anong mga paborito mong Korean food na nakain mo na dito?
1: Yes.
2: Actually, I'm so glad that I love kimchi. Kasi it's an acquired taste, you know. I mean, not everyone
1: exactly.
2: automatically loves
1: True.
2: Kimchi, right?
0: Yeah, iba ayaw first time.
1: Ako nga 2 years po akong nag-adapt. Dun sa taste ng kimchi dito.
2: Talaga? Siya, I'm surprised. Wow. I mean, I don't know how, but I always love kimchi.
1: Wow. Baka naman taga-Korea ka talaga.
0: Eh, sabi nga nila, Korean ang ting. Itsura ni Mami.
2: But I've had kalbitang.
1: Yes.
2: Korean pancake.
1: Ah, and that's then, a john.
2: No, and then gukbap yung uh-huh. merong ano.
1: Sabaw-sabaw.
2: Sabaw na may rice yes. in the soup.
1: Oo.
2: And then, of course, galbitang, danakji bukum, kalguksu, samgitang. Yan, si Jasper Dami. Nagturo sa akin yan.
1: Hoy! Thank you naman. Nakji bukum iso? Wow.
0: Para matry din naman yan yung mga iba-ibang ano.
1: Hindi naman siya naanghangan.
0: Medyo.
2: Tumutulo yung sipon.
1: Habang kumakain din ganun.
0: Medyo hindi siya pwede sa maanghang. Yung mga ano lang, light pwede yan sa kanya.
2: So,
0: Ma'am Jing, marami ka ng... nabanggit kanina na pasyalan mo. So, ano pang mga ibang plano mo? Saan pa gusto mong pumunta dito sa Korea?
1: Yes.
2: Of course, going to Busan after this.
0: Busan?
1: Wow.
2: Yes.
1: Talaga naman. Busan train? Magti-train ka ba? Busan
0: train to train. Busan.
2: Train, yes.
0: Mag-ingat ka. Maraming zombie.
2: So,
0: Busan.
2: Kaya yung movie. I was gonna go to Jeju Island, but since I changed my plans, I'm going to the U.S. So from Busan, I'm going back to Seoul.
1: Tapos, States na.
2: And then,
1: Jeju.
2: Baka next time.
1: Sama
0: tayong tatlo.
1: Sama tayong tatlo.
0: Sige.
1: 이제 전주 끝나고 또 이제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를 물어봤더니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부산.
0: 부산.
1: 네, 부산이랍니다. 네, 부산행을 하신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 어머, 우리 광고를 냈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부산도 이제 보고 싶고 또한 제주도 가고 제주. 싶다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돌아가야 되니까 뭐 일 때문에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0: 시간 없어요.
1: 미국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상으로 없어. 저기 미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주는 다음 시간
0: 다음에
1: 자스퍼랑 저랑 같이, 같이 맘징이랑 같이. 같이 together we're gonna go to Jeju.
0: So, Ma'am Jing, ano ang isang natutunan nyo habang nasa States kayo?
2: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1: Yes.
2: At talagang doon. Kasi hindi pwedeng may katulong.
1: Oh.
2: And it's expensive there.
1: Kaya
2: so, you have to do everything.
1: On your own.
2: On your own.
1: Tumayo ka sa sarili
2: mo pa. And you have to do it on time. Everything you can't rely on being, you know, just lazing around. No, otherwise you won't get anywhere.
1: Oh, 그러니까. Yes.
0: Kumpara sa Pilipinas na.
2: Mm-hmm. Oh, kasi sa atin sa Pilipinas, mahilig tayo laid back, you know, which is also a good thing.
1: Of course. Oh.
2: It helps you relax.
1: Mm-hmm.
2: But of course, you know, mahirap din yung palagi ka nalang relax.
1: Oh, di ba? Lalo't nasa first world country ka.
2: You have to really push your way in.
1: Eh, kaya nga first world country siguro sila, di ba? Kasi...
0: Pero dito din sa Korea, ma'am, ganun din eh.
1: Oo, di ba?
0: Independent. Kailangan independent ka.
1: Kaya nga. Yes, okay. 그야,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맘징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independence, 이 독립적인 생활. 를 배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스스로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배웠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는 또 이렇게 릴렉스
0: Relax.
1: 하실 수는 있고, 맞아요. Chill, 맞아요. 이게 좋아요. 솔직히. 좋은데, 또,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이게 너무나 릴렉스하게 살면은 또, 뭐니만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에서 잘 살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o, kailan nang balik nyo dito naman sa Korea?
2: Well, of course, I love Korea.
0: Mm-hmm.
2: Kaya, definitely I'll be back.
1: Yes!
2: I just don't know when. Depende kung may mag-iimbita.
1: Yes!
0: Imbita ka namin.
1: Oh, syempre. Oh. Diba?
0: Punta pa tayong Jeju eh.
1: Oo. I-ready ko na yung papel. Invitation.
2: Okay, okay. Oo.
0: Marami pa. Marami ka mang hindi pa napuntahan, di ba?
2: My gosh. It's a long list of places.
1: Especially Korea.
0: Haba-haba ng listahan.
2: I love, talaga landscape dito, scenery. You know, yung...
1: Tapos nandito ka pa.
0: Oh, guide. Guide ako rin.
2: Guide.
1: Oo.
2: Kaya... Photographer, director.
0: Videographer. Lahat na.
1: Oh. 네, 그래서 맘징은요, 저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제주도도 가야 되잖아요.
0: 맞지.
1: 네. 그래서 언제 오실 거냐고 다시 그랬더니 근데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저는요, 네, 맘징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요,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그런 성격이 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바람이 어디로 저를 보내면은 저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성품을 갖게 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렇게 많은 경험도 그렇고 인생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맘진께서는 아마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맡겨보자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한국에 오게 되면 무조건 올 것이고 이제 한국에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갈 곳이 정말 길거든요.
0: 리스트.
1: 네. 그래서 무조건 온답니다.
0: 예. 네. At ang pinakamahirap na tanong.
1: Yes.
0: Kung ano ang song request mo, Ma'am Jing?
1: Yes.
0: Ayan, anong request mo?
1: Excited kami to know.
2: I actually asked Jasper if he knew how to sing this, pero sabi mo hindi.
0: Ah, hindi. Practicing ko.
2: Ano, Amazed by Lone Star.
0: Amazed.
2: Ano, can I say why?
1: Oh, sure, sure.
2: My husband and I, whenever this played, we'd always, I'm so amazed by you. Then it became our, of course, we had several other theme songs, Pero ito talaga yung pinaka-prolific. He sang this to me a few days before he started showing symptoms ng illness niya. So, I'd never forget this. Kaya ito pinili ko. And then he passed away 2 years later. Less than 2 years later. That's why I'm here in Korea. I'm traveling. It's a healing journey.
1: It's
2: a healing journey.
0: Healing break too.
1: I see. Nalungkot naman kami doon. Pero...
2: It's life.
0: Pero yung kantang Amaze, maganda talaga ang lyrics.
1: Gusto nating pakinggan talaga.
0: Oo, pakinggan natin.
1: Mali mo, baka maging theme song din natin yan.
0: Amaze, no? Amaze.
1: Pinapatawa natin si Ma'am Jing. Kasi kretkuna.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 그 신청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Amazed. 놀라운, 놀랍다라는 노래인데 진홍아 올리 조금만
0: Lone Star.
1: Lone Star. 네, Lone Star가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남편분께서 이게 조금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이 노래. 그리고 이 부부의 팀송이라고 하는데 약간 커플송?
0: 커플.
1: 이라고
2: 커플송,
1: 그래서 너무 와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거를 저기를 하면서 이따가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미스 진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렇게 다른 데 가셨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나도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healing journey 그러니까 치유의 시간 치유의 여정을 갖게 됐다고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본인에게 너무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고 또 본인한테 치유가 될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온 것도
0: So here we go. Amazed by Lone Star.

스포츠 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천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것 알고 계시죠?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는 중입니다. 날씨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입니다. 추석 날씨를 보면은 대체로 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펼쳐질 돈의 축제를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있고요. 10월 2일부터는 군산 시간 여행 축제와 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 정건규 교수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는 기아타이거즈 소식, 지난주 4경기가 있었습니다. 김병철 감독과 함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네, 스포츠 선부 고고.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우리 최성원 본부장이 고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응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 좋은 명랑한 로고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지난 9월 16일 아시아 지역에서 조별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24개 팀이 각 국가와 팀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대전북이 먼저 경기를 했습니다.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우선 로고송 들어보셨어요?
1: 네, 로고송 들어봤습니다.
0: 명랑하죠?
1: 네네, 그렇네. 좋네요.
0: 네, 어느 학교, 대학교의 응원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가. 네네. 자, 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어떤 대회이고요? 대회 경기 방법을 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ACL 리그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팀을 프로팀들에 대한 경연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이걸 통해서 세계 클럽 선수권에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팀의 자존감들을 걸고 네. 그런 국가와 또 클럽을 그 명예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아시아의 그런 축구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경기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AFC에서 두 가지 그 대회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일단 엘리트가 있고요. 지금 엘리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전북 현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전 포항이 이렇게 엘리트에 참가하고 있고.
0: 네, 네.
1: 또 NCL2에는 지금 강원하고 지금 서울이 지금 현재 ACL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제 동아시아 리그인데 중동 쪽이 서쪽 아시아 지역에서 선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쪽 동남아하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선발전을 리그전을 다시 하는 거죠, 서로.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아마 최종 우승팀은 내년 3월이나 되지 않을까요? 3, 4월 빨라야?
1: 그렇죠. 지금 네. 쭉 그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0: 네네.
1: 지금부터 쭉 차근차근 홈 앤 어웨이 경기를 해서
0: 네네.
1: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에서 단판에 모여서 그 전에도 사실 그 최종 결정전 같은 게 한 나라에서 했던 것들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네. 네. 무려 8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를 일정이 상당히 길고 타이트합니다. 겨울에도 축구를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날씨가 포근하니까 하겠죠. 네.
1: 네네.
0: 자, 전북현대가 그동안 ACL 무대에서 성적이 좋죠?
1: 사실 뭐 아시아의 클럽 중에서는 뭐 전북현대가 대표적인 구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일단 뭐 두 차례 우승을 2006년에 했고
0: 네.
1: 16년에 했고
0: 네네.
1: 또 11년에 또 준우승도 한번 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강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보면은 멤버로 봐서는 충분히 아시아권을 제패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차전 상대가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이었는데 어떤 팀인가요?
1: 사실 뭐 J리그 1에서 작년에 준우승을 했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지금 참가한 팀 중에 한 팀이고요.
0: 네.
1: 가시아는 전통적으로 물론 가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가 그렇듯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는 팀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볼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간격들을 통해 상대를 압박해 나가는 그런 특이한 일본 축구를 하는 그 대표적인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단이기도 합니다.
0: 마침 그 전주성에서 이제 경기를 관전해 보니까 역시 국제시합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네.
0: 경기가 그렇죠.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쇼패스 같은 것들이 아주 참 정교하고 말이죠. 양 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현대가 1차전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경기를 전반전에는 예상했던 대로 아카시아가 경기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자기들의 경기를 잘 끌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전북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같은 리그에서 뛰는 그런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전북이 뭐 전반에 선제골을 내줬지만은 그래도 잘 경기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고요. 사실 이제 후반에 전북이 어떤 용병술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교체한 선수들이 득점을 하게 되고, 그 위에서 또 전북이 홈에서 승리했다는 데 가장 큰또 1차전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컸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외국 용병들, 우리 전북의 용병들이 좋은 활약을 보였고, 또 미들필더나 또는 수비진들이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양 팀이 득점한 세 골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사실 그 전반전에 그 유바에게 우리가 실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같은 경우도 전북이 그동안 리그에서도 보여줬던 실점 방식과 좀 비슷했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사실 그 좌측 측면에서 그 유바가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선수를 달고 들어가잖아요. 타고
0: 그렇죠.
1: 들어간 과정 속에서 미들의 블럭이 깨졌고, 그다음에 수비 블럭이 계속 무르면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에 전북이 그 이탈로라든지 또 티아고에 대한 득점, 또 선수의 교체 운영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득점을 하고 홈에서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가시화가 내려서는 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면 전북이 좀 어려웠던 경기를 했던 것들이 전북의 공격력을 미리 알고 라인을 내리면서 블록을 설정했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도 또 전북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후반 47분에 이제 동점골도 김태환의 크로스가 정확한 각에 배달이 됐고, 위치를 선정한 티아고가 헤더 슛을 하면서 1대1 동점이 됐으며, 68분에는 이제 또 교체 투입된 이탈로가 박스 안에서 아주 정교한 개인 플레이로 돌파한 후에 오른발로 슈팅, 아주 그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이 넘는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전북의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영재 선수가 말이죠. 역할이 눈에 띄게 매 경기마다 좀 뭐라 성장은 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끌고 있어요.
1: 사실 이영재 선수는 지금 전북에서 같은 선수들끼리 또 중복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자체를 조금 많이 못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들은 리그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선수거든요. 이영재 선수를 그날 프리롤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도 특징적이었고, 또 이영재 선수가 경기 리그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이번에 그 가시화하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잘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이탈로 선수가 이제 득점도 했지만은 경기마다 게임 체인저로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도도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개인기를 발휘하는 그 모습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려죠?
1: 두 선수 다뭐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전북의 조금 플레이나 또 전북의 경질적 운영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탈로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볼을 가지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리듬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볼수 있고, 또 이게 지금 리그에서도 이미 득점을 했고,
0: 그렇죠.
1: 또이 가시화하고 했을 때도 그 본인의 그냥 특징, 본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로 자신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돌아서 그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또 기분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로 표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10월 14일에 이제 전북현대가 일본에서 비셀 고베와 경기를 했는데, 이 팀도 또한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팀 아닙니까?
1: 그렇죠. 비셀 고베도 굉장히 뭐 리그에서도 상위 팀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그 저도 집에 가서 경기를 봤지만,
0: 네.
1: 와, 경기장 자체도 그렇고요.
0: 아,
1: 굉장히 전북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
0: 네.
1: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통해서 언젠가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0: 일본 팀이 보면은 간보 오사카도 있고 교토 상가 해가지고 일본 팀이 아주 막강한 선수 팀들이 말이죠. 이
1: 네.
0: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또 전북 현대 말고도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K리그로 한번 넘어가죠. K리그 광주 FC 경기 어제 있었습니다. 30라운드 경기인데 아니 이 광주 FC 지금 현재 12등 하고 있는 팀인데 2대2 무승부로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매우 서운했다, 아쉬웠다 이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뭐 지난 경기에서 가시아를 AC에 대해서 이겼고 그 분위기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그런 것도 리그에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0: 네.
1: 사실 뭐 그날도 먼저 골을 넣고 항상 또 이른 시간에 실점하면서 굉장히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0: 네.
1: 볼 수도 있고요.
0: 네네.
1: 사실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놓였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는 전북이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운영과
0: 네.
1: 그리고 지금 전북이 할 수 있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좀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0: 네.
1: 부분의 아쉬움들이

0: 상위를 하고 또 우승을 하겠다는 팀이 한 번도 못 이기고 1무 2패를 각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밤에 무척 자존심 상했는데 교수님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기록 갖고 있는 거 미처 생각 못 하셨죠?
1: 뭐, 기록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0: 네.
1: 제가 전북이 그 좋은 경기력, 아니면 또그 어려운 경기력을 보였던 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0: 네.
1: 상대의 어떤 밀집수비라든지, 또 블록들이 단단한 팀들, 내려선 팀들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결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0: 네.
1: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서 1승, 2승만 했더라도 2승 또는 4승을 더했으면은 FC 서울한테 밀리는 그런 순위가 아니었을 텐데는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화가 났는데 또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FC 서울한테 1무 2패. 5위 강원한테는 또 2무 1패를 했단 말이에요. 전북이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팀은 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1: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0: 네.
1: 수비에 장단함이 있어요.
0: 네.
1: 센터백 두 명하고 그 순사백 두 명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그걸 뚫어내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들고요. 예측이 들고요.
0: 네.
1: 강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뛰어요.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북 같은 경우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이 전북이 빠르게 전개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이제 전후반 경기를 보면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한골 넣으면 바로 또한골 잃고 또한골 넣으면 또한골 실점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 감독이 전체적인 작전이나 이런 면에서 좀뭐 장점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세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광주전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1: 그렇죠. 뭐 그거야 뭐아 이제 비난보다 비판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의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경기의 운영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에서에 대한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매 경기마다.
0: 네.
1: 그렇다면 미들에 있는 세 명의 미들 형태들을 보면 이영재, 김진규, 그리고 감보아라고 하는 선수들이 볼을 운반하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져요.
0: 네.
1: 쉽게 얘기하면 볼을 파고 든다든가,
0: 네.
1: 침투한다든가, 상대에 변화를 줄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을 통해서는 볼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볼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과 또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조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과거에 보여 작년에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함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자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득점하고 실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네. 감독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할 것이고 또 기자들이 쓴 기사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TV를 통해서 방송 나간 내용을 분석하기도 할 텐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어제 2대 1로 앞서는 상황에서 추가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막 강렬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추가 시간 얼마 남? 그래가지고 속공 역습 당해가지고 한골 실점하면서 2대2 동점이 된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왜 이럴 때는 또 공격을 하는지 수비를 좀 포백을 좀 센터 서클 쪽에 포진하게 놔두고 공을 가지고 시간을 끌던가 하는 건 좋은데 아마 좀 열심히 막 공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1: 아,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축구는 항상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뭐 전...

0: 한국이 그대로 끝났으면 그게
1: 네.
0: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 네.
0: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점을 하게 되면서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놓을 수는 있죠. 경기라고 하는 것이.
1: 네.
0: 그러면 계속 전북 경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센터백 사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하지 않아요.
1: 네.
0: 항상
1: 오케이.
0: 공격으로
1: 명확해서.
0: 올라갔었을 때그 공간적인 흐름을 그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이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도 거의 사이에서 볼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의 특성과 전술적 운영에서 명확하게 감독이 컨트롤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마지막 저 지적하는 방송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2대1로 이제 그 앞서 있는 상황에서 포백들이 그대로 전반서부터 그때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다른 공격진들 다음 중간 허리는 교대를 해줬는데 이네 명의 선수가 결국은 그 2대1에서 2대2 동점골을 허용할 때 보면은 광주의 공격진들의 스피드를 감당을 못 해냈어요. 공을 탁 발로 차고 뛰는데 수비진들이 이미 포백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명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감독이 못 봐요? 그런 것을?
0: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저도 뭐 지도자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기고
1: 네.
0: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특징을 찾지 못했다고 감독이 판단했을 때, 중앙 수비를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1: 아,
0: 그러면
1: 그렇군요.
0: 그게, 새로운 선수가 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요.
1: 네.
0: 지금까지 맞춰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센터백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미들에 대한 미드필더와 포드들의 수비 형태에 대해서의 조직성이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1: 네.
0: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0: 네.
1: 자, 예, 올 시즌 이제 전북현대는 대전, 제주, 안양과 이제 세 경기만 남았어요. 어느덧 이 시즌이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어제 이제 무승부가 되면서 승점 44점으로 3위에서 4위로 또한 단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수 간격이 2위에서 7위까지의 승점이 47점에서 40점, 7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틈바구니에 전북현대가 끼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 경기 유종의미를 거두어서 그래도 3등이나 2등은 해야 될 텐데.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세 경기, 앞으로 남은 경기.
0: 글쎄요, 이미 이제, 우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전북이 남은 세 경기에 승점이 9점이 남아있지만, 이 9점을 전북이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1: 네.
0: 전북다운 경기에 어떤 공격적인 그런 전북이 갖고 있는 DNA, 닭공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전북은 항상 리그에서 상위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승리보다는 내년의 우승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들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네.
1: 지금까지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싶어요.
1: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라북도 체육회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 연결합니다. 신 차장님.
3: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 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언제 가시죠?
3: 저는 27일 날 출국을 합니다.
2: 아,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십니까?
3: 아니요, 저희 이제 경기 일정상 저희는 한 10월 1일까지만 보고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전라북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올림픽을 대비해서 사전에 경험도 겸사겸사죠?
3: 예,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전북 선수단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응원하러 가려고.
2: 저 2주 후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2: 자, 그 아시안 게임 이제 19일 날 개막했는데요.
3: 예,
2: 전북 선수단이 상당히 의외로 많은 술자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들도 대거 출격했는데 승전보를 전해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 네.
3: 이번 아시안게임에 우리 대한민국은 41개 종목에 약 1,050명의 선수단이 파견됐는데
2: 네.
3: 이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전북 출신인 56명의 선수와 임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체육회 소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신기록 세우는 선수도 있고 또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쉬운 6명, 100명이면 됐어야 되는데 다음 대회 때는 100명을 채웁시다 우리가.
3: 네네.
2: 자, 그 모든 선수들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죠?
3: 네, 먼저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인 남원 출신의 양지인 선수가 이번
2: 네.
3: 메달 사냥에 나서는데
2: 네네.
3: 현재 세계 랭킹 2위인 양지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랭킹 1위인 인도 선수와 치열하게 메달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3: 또 임실군청 사격팀의 추가은 선수도 출전하는데 이 역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2: 네.
3: 또 배드민턴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인 서승재 선수가 남자 복식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2: 네.
3: 또 우리 도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원스포츠단에서도 여러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한국 여자수영의 장거리 간판 한다경과 이송은이 메달에 도전하고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해머 던지기 동메달을 획득한 익산시청의 김태희 선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네.
3: 또 철인 3종의 김혜랑, 세팍타쿠로 박선주 선수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2: 네.
3: 이 밖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단은 사이클과 산악, 양궁, 요트, 유도, 카누, 핸드볼 등 종목에 출전해 한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인데
2: 네.
3: 우리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제 도민체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완주군의 경우는 메인 스타디움이 없어서 대회를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지금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몇 번 봤는데요.
3: 예.
2: 진안군에서 이제 올해 그 도민체전 했잖아요.
3: 예, 맞습니다.
2: 근데 진안군이 이렇게 대회를 잘 운영했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좀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네.
3: 네,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 되는 전북 도민을 표어로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펼쳤던 이번 대회는 시군간 경계를 넘어선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준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던 도민체전이었는데 대규모 행사를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인 기반 시설 여건이었지만
2: 네.
3: 빈틈없는 행정력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2: 네.
3: 특히 가장 돋보인 점은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2: 네.
3: 진안군 전 부서를 비롯해 진안 경찰서, 소방서, 체육회 등과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 회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2: 네.
3: 또 여러 차례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통제망을 구축했고 환경 정비는 물론이고 숙박 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친절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2: 네.
3: 이에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말끔히 해가랬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생활 수준 또는 그 경제의 발전, 체육의 세계 그 상위권에 있는 나라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3: 네.
2: 이번 그 아시안 경기 대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디 무슨 군단이 체육 대회보다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3: 네 맞습니다. 뭐 교통 수송도 비롯해서
2: 그러니까요.
3: 뭐 식단 뭐 숙박이 지금 다 네네.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 뉴스를 보고 알고
2: 그러니까요. 있어요. 일본답지 않은 그런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
3: 일본보다
2: 도민...
3: 저희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체육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일본에 예. 가서 견학하러 많이들 갔는데
3: 예.
2: 저 우리 저 차장님 가실 거 없어요. 내가 보면 벌 배울 게 없어요. 진안군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3: 예,
2: 뭐 서운하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이거 예. 아무튼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인터뷰 아, 나왔었잖아요.
3: 예예예. 예, 예.
2: 어제 그 일본하고 농구 있었잖아요.
3: 예 맞습니다.
2: 그 큰 체육관에 관중이 별로 없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관중도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네. 저희 선수단이 제대로 훈련도 못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연습
3: 예, 예.
2: 소위 말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이제 일본 12년 얘기... 만에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으니까요.
2: 아 네. 그럼요. 그럼요.
3: 예, 예,
2: 자,
3: 예.
2: 그 전북체육회가 체육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소장품 기증식이 있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레슬링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형제 영웅들이 이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2: 네.
3: 한국 레슬링 대부로 불리우는 안천혁, 안한영 형제가
2: 네.
3: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장품을 전달했는데
2: 네.
3: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은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은메달,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각종 대회 메달을 비롯해 상패와 기념품, 사진, 도서 등 약 200점가량입니다.
2: 네네.
3: 이 흔쾌히 소장품을 기증해준 이들에게 도체육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2: 네네. 그 기증한 안천영, 안한영 이 형제, 레싱 선수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예.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요?
3: 연세는 좀 많으십니다.
2: 그렇죠.
3: 예.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잘 모르시고 생소하실 텐데요.
2: 그러니까요. 네.
3: 예. 이들 형제는 전북 레슬링을 넘어 한국 레슬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체육인입니다.
2: 네.
3: 군산 출신인 안천영 전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뒤
2: 네.
3: 다음에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 네.
3: 이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서울 올림픽과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메달밭을 읽었습니다.
2: 네.
3: 또 동생인 안한영 전 국가대표 감독도 제7회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기량을 뽐냈습니다.
2: 네.
3: 이 안한영 감독 역시 은퇴 후에는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마녕 국가대표 감독 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 등을 맡아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2: 네. 이제 전북체육회하고 전주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계속 이런 계약 업무 체결, 업무 협약에 예. 대한 체결을 체육회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3: 네. 바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이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 네네.
3: 이번에는 전주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 네.
3: 이에 양 기관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2: 네.
3: 이번 협약에 따라 체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 시설을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 네, 네.
3: 또 체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선수 훈련 장소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 네네.
3: 앞으로도 이 체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를 통해 우리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2: 네네. 그 체육대회 도중에 심정지로 그 쓰러진 그 남성을 응급처치했다. 아주 그 시민들을 구해준 영웅들인데
3: 네, 맞습니다.
2: 체육회가 그분들에게 특별 표창을 하신다고요?
3: 네, 우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2: 네.
3: 체육 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 생명을 구한 시민 다섯 분에게
2: 네.
3: 특별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2: 네.
3: 영웅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2: 네.
3: 이미예 원광대 응급구조학 교수, 황치원 익산나음병원 응급구조사, 양유성 예수병원 외과 과장, 정정미 예수병원 수간호사, 정희선 고산 119 안전센터 소방장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탁구대회에 참가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2: 네.
3: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2: 네.
3: 곧바로 이 환자에게 달려간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며 119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2: 네.
3: 이에 이처럼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3: 이에 위 전북체육회는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본
3: 네,
2: 아시아 경기대회 잘 참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전북선수단을 많이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시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나간 것은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계속 틀어 드리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 김병철 감독입니다. 아, 그 왜 웃으세요? 네? 왜? 아니에요?
1: 좋습니다.
0: 좋죠? 네. 아, 그럼요. 앞으로 이제 로고송 2호, 3호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변화를 주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최성은 본부장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더니 쉽게 했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아, 재능이 아주 뛰어나신
1: 요즘
0: 재능이 뛰어나신가 봐. 네,
1: 저도 가사를 줘서 저희 야구단 로고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지금 방송에 무슨 야구단에 어린이 야구단에 유소년 야구단에 로고송이 필요해요.
1: 아, 필요합니다.
0: 아, 참나. 너무 모방하지 마세요. 로고송은 아니고 거기는 응원가.
1: 네.
0: 응원가를 하나 만들으시고. 아무튼 그 잘 부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님 모셨는데. 네,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번 경기가 있었어요.
1: 네.
0: 기아가
1: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네, 네 경기 있었죠.
0: 네네. 네. 첫 경기가 이제 SSG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네. 6대 3으로 패하면서 뭐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은 초반에는 3대 0으로 앞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결과는 역전패였단 말이에요.
1: 네네. 초반만 보면 기아가 아주 잘 풀어나갔습니다. 네. 3대 0까지 앞서고 있어서 편안하게 볼 줄 알았던 경기였지만
0: 네.
1: 야구가 참 묘합니다.
0: 네.
1: 수비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 역전까지 연결이 됐고요.
0: 네.
1: 이날 경기의 흐름은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0: 네.
1: 초반 3대 0까지는 기아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0: 네.
1: 이후에는 SSG의 분위기를 내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흐름이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제 김태형 선발 투수가 오래간만에 71일 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1: 네, 네.
0: 투구 내용이 뭐 괜찮지 않았나
1: 생각하네요. 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0: 네.
1: 4이닝 동안 82개를 던졌고 5개의 삼진도 잡아냈습니다.
0: 네.
1: 최근 구속이 151km까지 나왔고요.
0: 네, 네.
1: 다만 3회에 수비에서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0: 네.
1: 1, 2회는 1이닝 3자 범퇴였는데 3회에만 28개를 던졌습니다.
0: 네.
1: 투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에게 선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수비 얘기가 나오는데 3회에 그 3루수 이호연 선수의 실책이 나왔고 교체된 변유혁 선수도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 장면이 좀 아쉬웠죠.
0: 네.
1: 특히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김도영 선수가 빠졌으니까 3루 수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한 선수가 실패를 했을 때
0: 네.
1: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플레이를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이날은 그 부분이 조금씩 엇박자가 났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막았는데 갑자기 주자가 나가고 투구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날 가장 아쉬운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1회에서 9회까지라면
1: 네네.
0: 5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야구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5회였습니다. 무사 주자 1, 2루 3대3 동점 상황이었거든요. 김재환이 친 타구가 정말 잘 맞았는데
0: 네.
1: 카스트로가 1루에서 타구를 잘 처리했고 하주석 선수도 2루에서 포수아웃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루 주자가 3루 쪽으로 스타트했지만 나인 드라이브 아웃인 줄 알고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넌다운이 걸렸는데 정작 2루 베이스를 아무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0: 네.
1: 결국 잡을 수 있었던 주자가 다시 2루로 돌아왔어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0: 네.
1: 아웃 카운터 하나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 그냥 넘어갔고 결국 뒤에서 고명준 선수에게 3점 홈런까지 맞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 감독님이 현장에서 선수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상황을 많이 훈련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지금 같은 정말 상황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1: 이거는
0: 예상할 게 추가 없을 것 같아요.
1: 우리도 약속한 플레이를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죠. 커버 플레이, 백업 플레이 많이 하는데
0: 네.
1: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합니다.
0: 네.
1: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0: 그렇죠.
1: 야구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타구를 처리하는 선수는 공을 봐야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주자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0: 네.
1: 오늘은 이날은 공을 처리하는 과정은 괜찮았고요.
0: 네.
1: 그런데 다음 플레이에서 누가 어디를 커버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꼬였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이건 훈련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도영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3루 수비뿐만 아니라 내야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SSG와의 경기 내용은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1: 네네.
0: 네, 이제 키움하고 우리가 좀 이기는 경기 쪽으로 자고 키움하고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 16차전을 했는데 이제 기아가 2-0으로 키움은 맨 꼴찌에 있는 꼴찌 팀이죠?
1: 네네.
0: 네네. 그래.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1: 네.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한마디로 0의 행진을 깨고 2점으로 경기를 가져온 경기였다 이렇게
0: 네.
1: 보여지고요.
0: 네.
1: 시즌 성적은 12승 4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경기가 SSG전입니다.
0: 네.
1: 6회까지 0-0이었는데 이날 올라와 안우진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0: 네.
1: 결국 7회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0: 네.
1: 기아가 7회 초 2기였지만 먼저 2기를 넘겼고
0: 네.
1: 바로 7회 말 2사 후에 한준수와 카스트로가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2-0으로 만들었습니다.
0: 네네. 그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사투리 쓰거든요.
1: 네.
0: 제가 근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만일 정규 프로그램을 현역 시대 했다면 네네. 이건 이제
1: 방송 사고
0: 방송 아니 사고는 아니고
1: 네.
0: 선배들한테 되게 혼나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너무 딱딱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선발 투수 올러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네네. 올러는 이날도 네. 에이스답게 확실히 안정감 있게 던져주었습니다.
0: 네.
1: 6이닝 3피안타 3볼넷 5탈 3진 무실점입니다.
0: 네.
1: 볼넷 3개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날까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0: 네.
1: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특히 이날도 0-0에서 내려왔거든요.
0: 네.
1: 선발은 계속 자기 역할을 하는데 승리라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지금 올러가 이렇게 버텨주는 건 기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는 용어는 선발 투수가 6회 이상 던져면서 3자책점 이하로 막았을 때.
1: 네, 네, 맞습니다.
0: 이것은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펜 투수들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했어요.
1: 네, 불펜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0: 네.
1: 전상현과 각도규가 7회 초 2기를 넘겼고
0: 네.
1: 8회에는 조상우가 1사 1루에서 올라와서 실점을 막아줬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은 이율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세 타자 연속 KKK.
0: 네.
1: 2-0 경기는 한 번만 삐끗해도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불펜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 정현창 선수의 번트 장면 있잖아요.
1: 네, 네.
0: 네,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7회에는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댔는데 뛰면서 병살이 됐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좋은 찬스에서 공격이 흐름이 끊겼죠. 그런데 8회에는 더 과감한 작전이 나왔었죠.
0: 네.
1: 무사 1루에서 김태균이 번트로 주자 2, 3루를 보냈고
0: 네.
1: 정현창 타석에 스키지 사인이 나왔어요.
0: 네, 네, 네. 그렇죠.
1: 3루 주자 하수석이 홈으로 뛰었는데 정현창이 번트를 대지 못하면서
0: 네.
1: 아웃이 됐습니다.
0: 네.
1: 주자가요.
0: 네, 네.
1: 작전은 과감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이런 작전은 번트를 대느냐 못 대느냐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번트를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할 텐데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 그 김재박 선수 개구리 점프 기억나시죠?
0: 네. 맞아요.
1: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만큼 좀 어려운 공이었다.
0: 아, 그럼요. 아. 투수가 번트 된다고 해서 네. 직구 던져서 너 번트 되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은 변화구 던질 때 번트 되려고 그러는데 낙차 큰 그런 커브 형포를 던져보세요. 번트 되기 어려운 거예요.
1: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커트라도 해서 그렇죠. 주자를 살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김호령 선수가 또 수비에서 말이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또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1: 네. 역시 호령존. 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0: 그렇죠.
1: 에, 6회 초 0-0 상황에서 선두 타자 데이비슨의 타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0: 네.
1: 중견수 뒤쪽 아주 강하게 뻗었는데
0: 네.
1: 김호령 선수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끝까지 타구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네. 방향까지 바꾸면서 그 상황에 집중력을 잃지 않더라고요.
0: 네.
1: 마지막에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
0: 네.
1: 이런 수비 하나가 0-0 평평한 경기에서 상대의 장타를 지어버리는 수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NC전으로 넘어갑시다. NC에 가서 이제 그동안 패했던 걸 만회해야 되는 그 두 번의 경기가 있는데 1차전 토요일 경기에서 기아가 이제 NC를 5-1로 이기면서 그 지긋지긋한 파렴패를 끊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1승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올 시즌 NC에서 NC전에서 2승 11패. 정말 어려웠거든요.
0: 네.
1: 많이 꼬이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0: 네.
1: 그런데 즐거운 토요일 주말
0: 네.
1: 드디어 8연패에서 끊어냈습니다.
0: 네.
1: 특히 좋았던 건 초반부터 기아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0: 네.
1: 2회 김호령이 출루를 하고 김태군이 적시 2루타를 때려냈고요.
0: 네.
1: 3회에는 한주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카스트로가 안타. 나성범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점수를 냈고요.
0: 네.
1: 그리고 5회는 나성범이 구창모 슬라이드를 받아쳐서 140m 대형 홈런으로 시즌 28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0: 네. 저기 이날 경기 이제 중심은 역시 기아의 선발 투수 내일의 공이 큰데요.
1: 네, 내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내일. 내일이 원래 NC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0: 그랬었죠,
1: 선수거든요.
0: 그랬었죠.
1: 지난 2년 동안 NC전 4경기 23과 3분의 2이닝 2실점 평균자책점이 0.76 3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NC전 3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날 경기는 좀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 특히 6회 무사 1-3무 2기에서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고
0: 네.
1: 박민우 땅볼 플레인을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점을 막아냈습니다.
0: 네.
1: 이날 내일은 투심을 중심으로 커터와 스위퍼를 섞으면서 NC 타자들의 타이밍을 아주 잘 뺏었습니다.
0: 네네. 요즘은 기아가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안정된 경기를 보이고 있어서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실력,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런데 이제 선발 투수 내일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들의 투구 내용 중에서 이 조상우 선수가 아주 또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조상우 선수가 경기에서 7회 전상현이 나오고
0: 네.
1: 8회 조상우가 깔끔하게 막았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조상우는 이날 통산 100홀드라는
0: 네.
1: 의미 있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0: 네, 네.
1: 9회 이의리가 조금 흔들리면서 주자 1, 3루까지는 갔지만
0: 네.
1: 끝까지 실점하지 않았고
0: 네.
1: 아웃카운트 3개를 삼진 처리했고요.
0: 네.
1: 선발이 6이닝을 버티고 불펜이 3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제 대기록인 통산 100홀드를 기록했는데요. 아주
1: 네네.
0: 참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네. 자, 2차전으로 넘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말 마지막 경기인 창원에서 원정 2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3연승으로 기록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주말 창원 원정에서 네. NC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0: 네.
1: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NC전 8연패를 끊어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유독 NC만 만나면 고전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는 투수진이 안정감을 보여줬고
0: 네.
1: 타선도 필요한 순간 점수를 뽑아줬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연승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은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0: 네.
1: 3위 경쟁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0: 네. 그 선발 선수가 이제 시라가와 투수인데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날의 주인공은 박정우 선수. 어? 박정우 선수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들어요. 그렇죠.
0: 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1: 어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꾼 박정우 선수의 아주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8회 무사에 김선빈, 김호령이 연속 볼넷으로 나갔고요. 네. 하주석이 뜬공으로 주자들이 진루를 하고 이호연이 볼넷을 얻으면서 2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1: 여기서 박정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있었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타점 싹쓸이 3루타 2대 4를 단숨에 네. 5대 4로 뒤집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특히 2사 만루에서 나온 장타라서 데미지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네. NC 입장에서는
0: 네.
1: 김동 박재현이 빠진 상황에서 박정우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수비에서도 한 두 개는 잘 잡아줬어요. 네.
1: 그래서 박정우 선수 뭐 수비는 잘하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도영, 박재현이가 빠졌지만은 이런 박정우 선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순간에 네. 여기서 성공해야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리 선수가 아슬아슬했지만은 또 잘 막았어요.
1: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네.
0: 뭐 그게 또 일부러 그럴까?
1: 네. 이리가 올라와서 첫 탄자는 삼진을 잡았는데
0: 네.
1: 박권우에게 볼넷을 내줬고
0: 네.
1: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김희집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투아웃 잘 잡았어요.
0: 네.
1: 그런데 볼넷이 나오면서 또 2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네.
1: 마지막 안중열 타구를 6교수 땅볼로 잡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0: 네.
1: 8대 4에서 8대 6까지 쫓겼지만 마지막 분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이은재 선수가.
0: 네. 네.
1: 어제 기아는 시라카와가 잘 버티고 박정우가 한 방으로 뒤집어 경기를 뒤집고 이의리가 마지막을 지킨 경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서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1: 네.
0: 그리고 빠른 볼로 처리하는 이의리 선수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또 간장을 힘들게 만드냐. 관중들을 아직 시청자하시는 TV를 보시는 분들의 양 그냥 가슴은 그냥 힘들어요. 근데 여기 또 자기가 마무리 하잖아요.
1: 네.
0: 아무튼 뭐 다행히.
1: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마무리 되시려나 이희리 선수 선발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자, 다음 주 기아가 아주 중요한 경기. 특히 LG와의 2연전이 있어요.
1: 네.
0: 3위와 4위의
1: 맞습니다.
0: 이제 전투.
1: 네. 다음 주 경기는 많지 않죠.
0: 그렇죠.
1: 네, 월요일과 내일, 오늘과 화요일은 내일까지는 쉽니다.
0: 네.
1: 수요일에 잠실에서 두산과 한 경기를 치르고요.
0: 네.
1: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또 휴식을 하고요.
0: 네.
1: 주말에는 광주로 돌아가서 LG와 2연전을 갖게 됩니다.
0: 네.
1: 경기는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고요.
0: 네.
1: 특히 LG와의 3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두산전 잘 준비하고
0: 네.
1: LG와의 2연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기아가 계속 연승을 하니까 저는 기아보다도 LG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1: 지금 LG가 흐름이 좋아요.
0: 그러니까.
1: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고.
0: 네네.
1: 예. 그래서
0: 아무튼 흐름 말로 박터지는 싸움 벌어질 것 같아요. LG와의 경기.
1: 네, 기대됩니다. 예.
0: 그건 무조건 기아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고.
1: 그렇죠.
0: 네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 신인 드래프트 날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1: 지금 11시가 다 돼가니까 앞으로 네. 3시간 뒤에 기아가 전체 3순위로
0: 네.
1: 선수를 지명하게 됩니다.
0: 네네. 네.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누구누구예요?
1: 1순위는 키움의 부상고 자완 하연승. 2순위는 두산은 2순위가 두산이죠.
0: 네.
1: 서울고 김지우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기아는 지금 두 명 놓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행복한 고민 하고 있는데.
1: 한현승하고 그 두산 김지우를 빼고 나면
0: 네네.
1: 3순위가 이제 기아가 되겠죠.
0: 박근우, 네. 박근서 선수가 있고 네. 이호민 선수가 있잖아요.
1: 네. 기아 후보로서는 지금 박근서와 이호민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죠. 네.
0: 박근서는 이제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자원투수이고 네, 네. 이호민 선수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서 아주 그 맹타를 퍼붓고 있는 네, 네. 타자인데 감독님은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한번 내기. 아. 박근서냐 이호민이냐. 빨리 선택해요. 끝나가요.
1: 선배님은 이호민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본인이 투수 출신이라고 해서 박근서라고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좀 이 두 분, 이 헷갈리긴 하는데 결정을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0: 저는 타자입니다. 그래야 이호민 선수.
1: 저는 그럼 박근서로 하겠습니다.
0: 그럼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점심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지나 10시 정도의 밤이었는데요. 매일 지나다니는 아파트 단지인데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조금 전 걸어왔던 뒤쪽, 조금 위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 어느 집 베란다 창이 보였고요. 그 창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략 3층쯤 되는 높이였는데요. 그 창문 바로 앞까지 초록빛 전나무 두 그루가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3층쯤 되는 집의 베란다 창문까지 나무가 자라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때 심었을 그 작은 나무가요. 아파트가 한 15년 정도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한 게 15년 정도 기억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심었을 그 작은 나무가 어느새 3층 창가에 닿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아파트 3층 정도의 집, 그 집의 베란다 창까지 자란 초록빛 전나무, 그리고요 제가 늦은 밤에 봤으니까요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보였는데요. 아마도 백열등이었는지 따뜻한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초록나무가 창가에서 그 노란 불빛을 감싸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풍경을 한참 올려다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손을 뻗어 닿는 곳에 나무가 있겠구나. 산속 어딘가에 머무는 기분일 것 같고요. 집에서 키우는 커다란 화분 같기도 하겠고요. 만일 제가 그 집에 살았다면요. 저는요. 아침마다 물도 주고 싶고요. 손을 뻗어서 인사하듯이 초록 나무에 머리를 쓰담쓰담 하고 싶기도 하고요. 마침 3층 베란다 창문 딱 그 높이 정도로 나무가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나무의 머리 부분이 닿는 그 위치였습니다. 때론 하이파이브 하듯이 나뭇잎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고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오늘 어땠어? 하고 말을 걸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요. 반짝이는 전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요. 나무가 3층까지 자라있고 3층 창문을 통해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는 거겠죠. 그렇게 물을 준다면요. 아랫집에 물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참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제카페 이칸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창문을 열고 닫습니다. 환기를 하려고, 날씨를 보려고, 빨래를 널려고 문을 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창문을 열었을 때요,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 옆동의 벽이 보일 수도 있고요. 창문을 열면요, 주차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경우는 참 좋겠네요. 아파트 창을 열었는데 앞에 푸른 공원, 그리고 푸른 공원에 있으면 공원 위에는 다른 건물이 없으니까요. 푸른 하늘도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겠죠. 봄이면 나무들이 푸르러지는 걸, 연두빛으로 바뀌는 걸 보겠고요. 여름에는 파란 하늘과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나무들이 공원에 보이겠고요. 가을이면 단풍이, 겨울에는 소복하게 쌓인 하얀 눈의 풍경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공원이 보이는 풍경은요, 공풍권인가요? 공풍권? 뭔가 권법의 이름 같기도 하네요. 역 근처에 살면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창문을 열면 공원 풍경이 보이는 공풍권 말입니다. 저는 선택할 수만 있다면요, 역세권보다는 공풍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또 다른 누군가의 창문이 앞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를 좁은 공간에 높게 짓다 보니까요, 촘촘하게 아파트를 다닥다닥 간격이 너무 좁게 짓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문을 열면 앞집에 창이나 벽이 가깝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땐 창을 여는 것조차도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사이길을 걷다가 본 창문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문 앞 풍경이 달랐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초록나무가 있는 집이었어요. 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창을 열어본 건 아니지만, 밖에서 보면 정말 3층 높이의 창문 바로 앞에 초록나무 두 그루가 창에 딱 붙어서 있었거든요. 정말 창문만 열면 어떻게 보면 창문에, 유리창에 초록나무가 거의 다 있어서 창을 열면 집 안쪽으로 약간의 나뭇가지가 쑥 밀려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초록나무는요, 소나무는 확실히 아니었고요. 전나무이거나 아니면 잣나무, 그런 느낌의 초록나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잣나무 같았어요. 그것도 3층 정도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창 너머까지 나무가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마다 전체 높이는 총 18층이었고요. 제가 본 그 전나무와 같이 있는 그 아파트도, 그 단지도 18층이었고요. 그 동도요. 그 중에서 3층까지 초록색 나무 두 그루가 자랐는데요. 딱 그 한 집만 그랬습니다. 전나무가 아파트 조경수로 여기저기 많이 심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창문 바로 앞에까지 자란 곳은, 다른 곳은 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었던 흔적이 없는 걸 보면요. 그 앞에만 우연히, 네. 처음에 그 정도로 자랄 것을 뭐 생각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집만 유일하게 창문 높이까지, 바로 앞까지 초록색 전나무가 가깝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 부러웠습니다. 한참을 서서 보기도 했고요. 그 아파트에 산지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 유난히, 아마 밤이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동은 꼭그 제가 봤던 전나무가 있던 동을 지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더 가까운 거리로 다니다가 그날은 왠지 걷고 싶어서 좀 천천히 걷다가 그 호수 앞을 지났던 거예요. 그 아파트 앞을 지났던 건데 밤이어서 노란색 불을 켜놓으니까 아마도 백열등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형광등이나 LED 같으면 뭔가 흰색의 불이었겠죠. 그러면 흰색이었으면 지금처럼의 기억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초록나무와 노란색 불빛이어서 더 저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폰을 꺼내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 아직 안 올렸구나. 이제 올려야겠네요. 방송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특히 나무가 많이 자라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집을 너무 가리면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무가 창문까지 자라면요. 햇빛을, 집 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요. 또 나무에 벌레가 있거나 아니면 여름처럼 모기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나무가 울창한 곳에는 모기가 서식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집에 피해가 없게 전정을 하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보통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전정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나무는 제가 일부러 가서 봤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나무를 어떤 때는 싹둑 자르고 나면 너무 그렇게 볼품없이 잘라놔서 나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3층 정도의 집 창문까지 자란 나무면 그 집에 방해가 될까봐, 피해가 될까봐 잘랐을 텐데요. 그리고 거기를 제외하고 비슷한 높이의 전나무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 유해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전나무와 창문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정을 할 때요.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요. 어쩌면 그 집에 사는 분들이 그 나무는 그냥 자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자르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흔치 않는 장면이거든요. 3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바로 앞까지 자란 나무를 보기가 보통은 힘들죠.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정말 유리창에 닿아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만일 정말 그 집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 창문까지, 3층, 내가 사는 집, 우리 집 창문까지 닿아 있는 그 나무를 자르지 말라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한 거면요. 아,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 나무를 부러워했던 것만큼요. 아마 저도 비슷한 경우였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의 집에 살고 나무가 창가까지 올라왔다면, 나무를 자르지 말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송 중에 이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화초나 나무 가꾸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창문까지 초록나무가 자란 그 집은요. 그 집에 사는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창가를 바라보면 가지 끝에 앉아 있는 아침 햇살을 볼 것도 같고요. 비 오는 날에는 그잎 끝에 맺힌 빗방울도 볼수 있고요. 바람 부는 밤에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도 들릴 테고요. 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늘 창가에 품고 앞에 두고 사는 느낌일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면요. 나무 위에 소복하게 흰눈이 쌓이기도 할 텐데요. 창문에서 손만 뻗으면 나무에 쌓인 눈을 만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요. 참 따뜻한, 따스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제가 위를 바라보게 됐고 한참 동안이나 그 앞을 서성거리면서 보기도 하고 또 이쪽 방향에서 보기도 하고 저쪽 방향에서 보기도 하고 사진까지 담았죠. 그날 찍은 사진은요.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 장면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노란 불빛과 나무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은 백열등처럼 노란 불빛은요. 사람이 사는 온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초록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람의 온기와 나무의 생명이 그리고 노란 불빛과 초록나무 잎이 한 장면에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포근해 보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풍경도 아니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론 제가 보이는 날이외에는 사진으로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까만 밤에 노란 불빛에 비친 초록나무 바로 창가에 있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나무가 3층까지 자라는 동안 걸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보통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면
공원처럼 아파트 주변에 뭐 꽃들도 심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데요.

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세월을 살아온 셈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속담이었던 것도 같고요. 격언이었던 것도 같은데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3층 창가의 전나무도요. 누군가 오래전에 심어준 덕분에 그날 밤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으니까요. 누군가의 지나간 그때가 지금의 풍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창가의 나무가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에 대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언뜻 예전에 들었던 기억에 있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검색을 해봤는데요. 1980년대에 미국의 연구자 로저 울리가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이 벽돌 벽만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보다 퇴원이 빨랐고요. 진통제도 덜 썼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가 사람의 회복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좁은 베란다예요. 아파트 보면 베란다에 보통 화분이 전혀 없는 집도 가끔은 있겠지만 보통 화분 한개 이상은 있죠. 뭐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으로 구입을 했거나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베란다는 정글입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해서 화초가 가득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베란다에 마치 화원처럼 꽃이나 식물들, 화초들 가꾸는 분들 많으시죠? 정원처럼요. 요즘 반려식물이 인기가 많은 것도요. 어쩌면 우리가 나무와 풀이 있는 창밖을 그리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어릴 적 외갓집 마당의 감나무처럼요.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한쪽에 있었던 커다란 느티나무처럼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나무 한두 그루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집안에 커다란 초록나무를 들이고 그 나무에 반짝이는 장식을 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자체가 설레기도 하지만 나무에 장식할 그 기분에 설레기도 합니다. 여기 전자편 방송국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나무에 장식을 하거든요. 12월이면 석달 정도니까 금방 오겠네요. 네, 보통 11월 말부터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나무에 장식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 꼬꼬마였을 때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꼭 실제 살아있는 생나무, 생화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나무들은 비싸서 거의 만날 수도 없고요.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것도 요즘처럼 요즘은 조화가 인조 나무들이 정말 실제 나무와 구분이 잘 못할 정도로 가까이서 봐야지만 알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나오죠. 근데 그때는 멀리서 딱 봐도 저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다. 네, 그 나무 하나 사는 것도 저에게는 큰 설렘이었는데요. 어머니를 막 졸라서 그런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샀지만 처음에는 못 샀고요. 아, 뭐 그런 걸 사냐고 집에서 그러셔서 네, 비싸서 못 샀고 대신 그땐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마당에 큰 나무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좋은 네, 생각 떠올리면 네, 행복해지는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집 안에 있는 화분에 심었던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크게 자라더라고요. 거기에 깜빡이 전구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너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늦은 밤까지 보고 보고 한참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날 밤 제가 봤더니요. 창가에 살아있는 전나무가 서 있던 집은요, 매년 겨울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그 나무를 품고 사는 집인 셈인 겁니다. 노란 불빛 옆에서 전구가 반짝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요,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그 3층 집

주인이었다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13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작은 나무가 심어지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훌쩍 자라서 아파트 3층까지 키가 클 동안에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저의 시간도 흐르고 지났을 텐데요. 13년, 15년, 네. 15년 전에 아파트가 지어졌죠. 제가 13년 전에 이사를 간 거고요. 그 지난 시간 동안 작은 나무가, 전나무가 3층의 높이까지 클 동안 제 일상엔, 저의 마음엔, 그리고 저의 주변과 상황엔 또 그만큼의, 그 시간만큼의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아이유 비밀의 화원.

아이유 비밀의 화원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이상은 씨가 불렀던 노래였죠.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5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은요. 가을을 맞아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발견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 수첩을 펼치니까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시절의 공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서랍이 요즘처럼 마음이 어지러운 시기에 오히려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낡은 수첩에 메모와 낙서를 보는데요. 저도 모르게 위안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는요, 수만 장의 디지털 사진이 있지만요, 어떤 때는 사진을 찍었다는 기억도 잊혀질 때가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은 특히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갖고 다니니까 자주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계속 폰에 이렇게 데이터로 남아있기만 하지 사진을 다시 찾아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사진을 찍었던 기억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필요할 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된 필름 사진은요. 어찌 보면 그 사진 한 장에 더 많은 기억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지어주셨던 솜 이불의 촉감이 그렇고요. 어릴 적 벽에 그어놓은 키 눈금. 또 낡은 교과서 속 낙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도 말씀드렸어요. 공테이프에 예전에는 녹음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공명을 쭉 적어가면 음반사 테이프사에 갖다 주면 사장님이 제가 적었던 리스트에 맞게 노래를 테이프 안에 넣어주죠. 그때는 지금처럼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하고 공명을 적어서 붙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왔다 갔다 테이프를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스티커가 낡아서 떨어지는 바람에 듣기 전에는 공명도 모른 채,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아끼던 공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했던 테이프는 아직도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티커가 다 떨어져서 어떤 노래인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보고 싶은데 카세트가 지금은 집에 없어서 못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추억도 더듬어 봤던 시간이었어요. 낡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삶의 시간과 세월이 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끼워둔 책갈피처럼요. 지금의 하루하루가 한장한장 넘겨가는 책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34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은 밤에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따뜻함이 좋네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불과 1, 2주 전만 해도 덥다고 요란스러웠잖아요. 히읗, 눈물 찔끔 이모티콘. 하루의 온도차가 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하트와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 책갈피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몸에 열이 많아서 밤에 잘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근간에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새벽녘에 추워서 일어나서 창문을 닫고 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지인분들도 쌀쌀함을 떠나서 이제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처럼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본격적인 가을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온도차가 일교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린 소나무님도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칸돈님, 아무래도 가을 타시나 봐요.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감성이 진해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더 나고 그러네요. 감기 조심 허시구요. 하시구요가 아니고 허시구요. 살려서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도 가을 타나 봐요. 수영님 글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을을 더 느끼게 되는 이유가 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겨울 추움을 네, 꽁꽁 얼었던 마음이나 주변의 온도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못 봤던 네, 초록초록초록 연두가 막 자라면서 꽃도 오랜만에 막 벚꽃도 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을은 아직은 본격적인 단풍철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만으로도 그 여름에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습하고 무더웠던 계절을 지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뭔가 마음도 더 센티해진다고 하죠. 생각도 많아지고 네, 덥고 하면 생각이고 뭐고 안 나죠. 그런 계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영님도 감기 조심 허시고요. 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방송 듣다가 저는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일기장도 생각났고요. 특히 편지가 생각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쓰기는 제가 더 많이 썼고요. 가끔 오는 답장들이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우표를 붙여서 집으로 보내기도 했고 그냥 쪽지로 접어서 준 적은 더 많았고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나 메모를 하나도 안 버리고 모두 모아놨습니다. 모아만 놓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언제가 마지막으로 봤을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마 20년은 더 됐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기억에서조차 잊고 있었는데 칸도 DJ님 덕분에 생각났어요. 어디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주말에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스 안에 넣어뒀거든요. 그 박스를 열어서 편지를 보는 순간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겠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다양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스 안에 수빈님이 넣어두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들 있거든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끼는 오래된 물건들은 제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것도 있고 많다 보니까 박스에 조심조심히 네, 그 뽁뽁이 같은 것도 혹시라도 상처해볼까봐 그 물건들이요 같이 보관해뒀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요 이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사를 하고 하면서 정말 아끼는 카세트 테이프를 박스에 넣어뒀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는데 정말 아끼는 것을 박스에 넣어뒀는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대청소를 할 때 이제 버릴 것들 빈 박스에 막 넣잖아요. 그 박스를 버릴 때 모르고 그게 함께 딸려가서 버려서 그걸 바로 알았으면 내려가서 분리수거하는 그곳에서 가져왔을 텐데 잊고 있다가 문득 테이프를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불사 그때 버렸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빈님도요 잘 보관해두세요. 저도 그 말 들은 다음에는 뭔가 대청소를 하고 버릴 때마다 박스 안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20년은 더 됐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주고받은 편지와 메모요. 20년 동안 못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게 지금 내가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떠오르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 로스트.

you. 도경수 로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이죠. 134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폰이 그래요. 히읗 히읗 히읗. 예전에 틱틱틱 눌러 쓰던 폴더 폰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 폰을 열어보면 예전 문자들도 다 있어요. 히읗 히읗 히읗. 20년도 더 된 보물입니다. 히읗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지훈님의 글에 민영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폴더폰 히읗 히읗. 저도 방구석 어딘가에 있을 텐데 히읗 히읗.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글 보면서 생각해보니까요. PCS폰이라고 그러죠. 저도 스마트폰 사용하기 전에 PCS폰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기기를 바꿨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저 이런 거 안 버리거든요. 근데 다 버린 것 같아요. 왜 버렸죠? 스마트폰은 제가 스마트폰을 2001년, 2년 정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니죠. 2001년, 2년이 아니고 2011년, 12년 정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은 기기 변경을 할 때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 외에도 4개가 지금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카메라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PCS폰은 폴더폰은 저도 사용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아쉽습니다. 대신 호출기는 하나 있어요. 네, 핸드폰 나오기 이전에 삐삐라고 불리죠. 호출기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때 그 당시에 대학생 때 기억도 나고 말씀처럼 보물이네요. 추억이 담긴 보물이죠. 지훈님과 민영님은 지금 방구석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앞서 수빈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서랍 속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너덜너덜해진 수첩 이야기를 했는데 편지 얘기, 메모 얘기, 그리고 이제 폴더폰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보관은 해놨는데 본 지가 오래됐다. 어딘가에 있겠다. 한번 이번 가을에 좀 시원해지면 청소할 때 땀도 안 날 테니까요. 한번 추억 겸 가을은 왠지 감성 추억 이런 거 잘 어울리잖아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찾으시면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이어서 종부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카톡 공예라고 할 만큼 하루에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메일도 쉽게 보내지만요. 예전에 인화한 사진과 손편지에는 정이 있습니다. 신중하기도 하고요. 빠르게 생각이 변하지만 그 정은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톡을 보낼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보낼 때가 있지만 보통은 대화하듯이 생각날 때 문득문득 짧게 보내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화를 한다고 하면 현장소에 가서 또 돈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으로 좀 많은 고민과 정성을 들여서 했던 편지도 그렇고요. 사진도 그렇고요.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정도 많이 있고 그만큼 보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을을 더 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땀 뻘뻘 흘리던 여름을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옷깃을 여민과 동시에 쌀쌀함에 몸도 움츠려듭니다. 가을이 되면서 올해도 벌써 반절이 다 지나고 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에 마음도 추워집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때는 정말 방송처럼 옛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칸도 진행자님과 방송 청취자님 모두 올 가을에 연말에 행운 만땅한 시간 적금 타세요. 히읗히읗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이자까지 많이 붙어서 행운 만땅 이자 더해져서 올 가을과 겨울에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드림님도 그리고 책갈피 가족분들도 소망드림의 말씀처럼 올 가을에 더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실 거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누스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방송도 너튜브가 아니라 라디오 안테나를 통해서 듣는 게 더 운치 있고 좋았어요. 주파수 채널을 돌려가며 맞추기도 하고
왜 지직거릴까 하면서 이리저리 라디오를 옮겨보기도 하고요. 안테나선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땐 당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은 폰이나 컴으로 방송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래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 익살스럽게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루시님 글을 보고 나니까 그러네요. 당시에는 불편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TV도 그렇고 TV도 케이블이 아니었을 때는 안테나로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그랬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도 안테나를 쭉 빼서 물론 요즘도 그렇게 듣지만 그리고 승용차도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은색 안테나를 쭉쭉쭉쭉쭉 빼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지직거리는 거 불편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때는 당연하게 알았지만요. 그리고 편지도 앞서 여러분이 남겨두신 편지도 사실은 손으로 한자 한자 쓰고 틀리면 뭔가 화이트로 지워야 될것 같고 아니면 다시 적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우표를 사서 붙인 다음에 그리고 풀로 다시 붙이고 또 우체통에 넣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은 텔레비전이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채널이 몇개 없었을 때 그때가 저도 가끔 누치님 말씀처럼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게 편리해지고 디지털화 됐지만 10년? 30년 지나고 나면 지금도 아마 또 다른 형태로 그리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기 환자가 많다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머리도 아프고 다행히 심하진 않아서 이러다가 빨리 낫길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난주 지난주와 비교해서 올해 이번 주에 책갈피에 올려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에 감기 조심하세요 글이 많아요. 그만큼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고 일교차가 심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선배님은 감기에 걸리셨네요. 유행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 감기가 또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아프진 않는데 어설프게 아프면서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선부님, 빨리 감기 나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세월 여류라는 말이 있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하는 걸 보면 시간 참 빠릅니다. 올 가을에 마음에 다짐하고 품은 생각이 시원스럽게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라고 글 남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예전에 내 손때가 물었던 수첩,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폴더폰, 그리고 라디오 지직거리면서, 라디오도 이제 보기 힘들죠. 그런 물건들, 그렇게 사용했던 거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김상기님이 적어주신 말처럼 세월 여류이네요. 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흐름에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네, 좋은 기억 많은 가을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한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단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주변 나무들에 빠르게 든 단풍이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 가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아니에요. 네, 서둘러 가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언젠가부터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한참 덥다 덥다 하다가,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가? 새벽에 춥다. 문좀 닫고, 이제 긴 소매를 내야 되는가? 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죠? 네. 서둘러서 가을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가을 한번 잘 맞이하시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그대라는 시.

태연 그대라는 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34회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난 기억이 담겨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난 것에 대해 미련을 갖거나 지난 시간을 그리워해봐야 앞으로에 대한 시간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자칫 지난 시간에 너무 머물러 있거나 그리워만 하다 보면 미래를 사실 그대로 맞이하거나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첩은 정말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앞으로의 수첩에 매일매일 열심히 적어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앞이 잘안 보이다 보니 칸도님의 말씀에 뜻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가을 되세요. 라고 스카이 민님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민님의 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감합니다. 과거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네, 미련. 참 마음이 그래요. 같은 상황이고 추억인데 어떤 때는 그게 미련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게 추억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 때로는 여유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요,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그러한 선물과 같은 것들, 추억들 만들어 가고 있는 시기고요. 앞으로의 수첩에 매일매일 열심히 적어가야겠다. 새로운 일을 이라고 스카이미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올 가을에는 나중에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수첩을 들춰보는 것처럼, 책갈피를 들춰보는 것처럼 지금을 생각할 때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기억이 될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런 가을 만들어 가시게요.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정리를 하면서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받았던 편지들과 쪽지를 모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열어보고 모두 읽어보며 추억에 남기곤 했는데요. 뭐 그리 바쁜지 그렇게 못한지도 꽤 되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일기부터 모아놓은 일기장과 수첩들이 갈색으로 바래졌길래요. 바스라질까봐 걱정되어 진공 지퍼백에 넣고 작은 제습제를 넣으려고 해요. 이번 주엔 넓디 넓은 공원에서 했던 큰 행사에서 일했는데요. 날씨는 더웠지만요. 너무나 예쁜 색의 파란 하늘과 수시로 펼쳐지는 예쁜 모양의 구름들을 보며 내내 마음이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가득 찼을 때는요, 하트 모양의 구름이 있나? 아님 구름 사이로 하트 모양의 파란 하늘이 보이나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하늘과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걸참 좋아합니다. 연둣빛이었다가 짙은 녹음이었다가 이제 곧 가을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나뭇가지들의 색이었다가 눈 쌓인 하얀 설산으로 변하는 산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작은 행복이 아닌 정말 크고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마음과 일상이 늘 행복으로 가득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이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중간중간에 남겨주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 국민학교 제가 일부러 살려서 읽었습니다. 초등학교라고 읽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적어주셨길래 또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맛이 있잖아요. 또 오늘 지난 시간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그렇습니다. 적어주신 글 중에 일기장과 수첩들, 오래전에 적어서 모아놓은 수첩들이 발했고 또 바스라질까봐 걱정돼요라는 부분을 읽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오래된 수첩이나 메모지, 사진들에 시간이 지나면서 낡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는데 그 기억이 바스라질까봐 걱정돼요. 보관을 하려고 한다, 제습을 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네, 세연님도요, 시작하는 가을,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창문을 열면 저는 오늘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멋진 산의 풍경이 보이시나 봐요. 사계절에 다 보이는. 네, 부럽습니다.

오늘 나류 책갈피는요, 3층 베란다 창가까지 자란 전나무였죠. 초록색 나무와 두그루 나무와 창 안에서 비치는 노란 불빛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빅뱅의 If You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명절이죠? 이렇게 수요일이 반가운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 이동을 많이 하고 하는 명절이니까요. 아, 지금도 차 안에서 이동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벌써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항상 말하죠. 오늘은 놀자.

빙고 거북이였습니다. 자랑이 거북이처럼 밀리더라도 빙고 맞은 느낌으로 즐겁게 아,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추석 연휴의 전날이죠. 수요일. 어떻게 좀 고향에 다 가셨나요? 아니면 뭐 고향에 안 가? 물론 이제 고향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사실은 고향을 많이 가니까요.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오늘은 좀 빠른 노래로 신나는 노래에서 멘트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래 위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찬이부터 갈까요? Tears.

네, 엘비스 더 폭스 셀렙으로 미미미 듣고 왔습니다. 엘비스는 노르웨이 그룹이죠. 아, 노르웨이 2인조 그룹이고 셀렙으로가 아마 러시아. 아, 그러고 보니까 두 나라가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노래인데, 아, 노래 자체 가사가 좀 재밌죠. 계속해서 한번 좀 달려볼까 합니다. 테크노큐의 펍 펌업, 아, 어, 죄송합니다. 펌업 더 잼. 아, 영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툰스 앤 아이의 댄스 먼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벅전쟁 데크로트로닉 돈세나이의 댄스 먼키 듣고 왔습니다. 아, 영어 발음 이렇게 안 좋을까요? 아, 어렸을 때좀 공부 좀 할까? 아, EDM 한번 갈까요? 모던 토킹입니다. 체리 체리 레이디.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6666 아목 to unlimited twilight zone 두곡 듣고 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밤을 줄을 세웠던 노래들입니다. 아, 테크노가 한참일 때 이 노래가 나오면서 백호동 소리 같은 삐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줄을 서요. 아,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저 이 노래들이 아무래도 좀 예능 프로에서 댄스 신고식을 한때 많이 했을 때 거의 나왔던 노래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아이유입니다. 가을 아침.

아이유 가을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아,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우리 식구들이 같이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때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사진.

드래곤 프라이 사진 뜨고 왔습니다. 라디, 디어, 브라더슈, 주영이 함께 부른 너를 그리다. 아,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그리다 라디 디어 브라더슈 주영이 함께 불렀던 노래고요. 아, 스탠딩 개그 리틀 스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길가에서 이 노래를 평생 불러주면 아주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명절을 맞이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포근한 기분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조상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그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뿌리 어찌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나랑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 내가 공유했던 나만의 있던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게뭐 이제 혈연 관계만으로는 가족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폭넓고 주위를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전주 우리 동네에도 뭐 타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같이 이 추석에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뭐 크게 뭐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뭐좀 부족한 거 있으면 나도 부족하지만 제가 함께 채워주고 느끼는 게 진정한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뭐 전라북도 뭐 저희 전주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다 함께 사는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아유, 후딱 가서 저도 전을 부치던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노동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우, 퇴근하기 싫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도톰해진 뱃살은 반드시 연휴와 함께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으로요. 로시의 파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명절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편안한 명절 연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구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조정 씨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웅의 바보 같지만.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구우일모 아홉구 소우 한일 털모. 뜻은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한 개의 털.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비슷한 말은 창의 일수도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좁쌀 하나. 한나라의 7대 황제인 무제 때 이릉이란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흉노 정벌에 나서 5천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3만 정병과 싸워 수천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흉노의 선우는 좌우 현황의 군사들을 불러들여 11만이 넘는 병력으로 이릉을 공격했습니다. 이릉은 10여일간을 잘 싸웠으나 중과 부족으로 패하여 살아남은 자가 불과 4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릉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이릉이 흉노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무제는 격노하여 이릉의 가족들을 참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무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누구 하나 이릉을 위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그때 사마천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나라의 기록물을 담당하는 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릉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흉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이광 장군의 손자로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나라를 위해 싸울 용장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진상을 담당하게 무제에게 알렸습니다. 폐하, 이릉 장군은 5천명의 적응 군사로 수만 오랑캐와 싸워서 흉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패한 이유는 도와줄 군대는 오지 않고 배반자까지 생겨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릉이 흉노에 있는 것은 훗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생각을 바꾸시어 이릉의 공을 천하에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황영웅의 영원한 내 사랑.

여자 부제는 크게 화를 내며 이름을 변하고 나선 사마천에게 무상죄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서 황제를 모독하였다고 내리는 매우 중한 벌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사형을 당하는 방법. 둘째, 50만냥을 물고 죄를 사면하는 방법. 셋째,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고심 끝에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사마천은 친구 이만한에게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은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털어가 하나 없어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 보잘 것 없는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다 죽었다 하기보다는 큰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

그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서 편산 담당으로 있던 아버지가 사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이를 완성하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천은 더욱 분발하여 아버지 유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지필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년 후 무저 역시 그의 비범한 재능과 충성심을 인정하여 중서령에 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술에 착수한 지 18년 만에 신화시대부터 전한의 무제의 1위까지 3000년의 역사를 서술한 사기 130권을 완성하였습니다. 구일모는 매우 많은 가운데 아주 적은 것, 큰 물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물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일을 비유하여 쓰는 말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손비라의 우리는.

지혜. 지금 네팔에서는 큰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2019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법대생 27명은 탄소 다배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 피해 치약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론으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노렌즈가 소개한 이론으로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며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상 관측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지만 기상예보가 정확하지 않고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기압, 엘니노, 지구의 온난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조그마한 조건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큰일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높은 태산도 한 줌의 흙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깊은 바다도 조그마한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시,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읽어드릴 진행하는 황은옥입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으로 인간의 내면과 삶의 흔적을 표현했으며 자화상을 가장 중요한 예술로 발전시킨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레인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령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레인이에요.
1: 아, 렘브란트요? 예전에 천마중길 도서관에서 렘브란트 아트북을 본 적이 있어요. 한글 설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0: 그 렘브란트 아트북은 회화 작품을 집대성한 대형 그림책이에요.
1: 아, 그래서 크고 무거웠군요. 선생님, 렘브란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0: 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큰 성공과 명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후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불행, 작품에 대한 평가 하락이 겹치면서 힘든 시기를 겪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렘브란트는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더 인간적인 작품을 그렸어요.
1: 일찍 성공했지만 큰 좌절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군요.
0: 지금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파로마 블랑카를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니콜라스 트리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예요. 유가의사협회가 렘브란트에게 의뢰한 단체 초상화예요.
1: 당시에는 이런 해부학 강의가 자주 있었나요?
0: 자주는 아니었어요. 협회는 범죄자의 시신을 1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해부할 수 있었어요. 의사협회는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장면을 단체 초상화로 주문했어요.
1: 그렇군요. 선생님,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0: 네. 틸프 박사가 집게를 사용해 시신의 발에서 엄지와 검지를 연결하는 힘줄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들 앞에는 해부학 책이 펼쳐져 있어요.
1: 그런데 해부학 강의인데 수술 도구가 왜안 보이죠?
0: 당시에는 해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의사는 오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틸프 박사는 수강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팔을 해부했을까요?
0: 당시 유명한 해부학책 표지에 팔을 해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팔을 해부한다는 것은 곧 틸프 박사가 과학적 지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 그림이 렘브란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0: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몸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게 되었어요.
1: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재였군요. 이 그림 이후 렘브란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렘브란트는 초상 화가로 빠르게 성공했고 부유한 귀족의 딸과 결혼해요. 낭비벽이 심했던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후부터 렘브란트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었어요.
1: 화가로는 천재적 재능을 지녔지만 경제관념은 별로 없었네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몽 아모르를. BGN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야경이에요.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 시민민병대 소속 부대의 단체 초상화예요. 원 제목은 프란스 반인 코크와 빌런 반 루이텐부르크의 민병대예요.
1: 그림 제목이 야경이면 야간 경비 장면을 그린 것인가요?
0: 아니요. 원래는 낮에 출동하는 민병대를 그려 밝고 선명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표면의 바니쉬가 어둡게 변해 밤에 출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1: 보통 초상화는 차분한 그림인데 그림 야경은 너무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0: 맞아요. 그림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아요. 대장과 부관이 화면 앞으로 걸어 나오고 뒤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해요. 총을 들거나 북을 치거나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갑자기 끼어든 소녀 허리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다그 발톱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1: 강한 빛 때문에 대장, 부관, 노란 옷을 입은 소녀만 두드러져 보여요. 이들 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킨 이유가 있나요?
0: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 복선을 깔고 있어요. 대장의 손은 부대의 통솔을, 부관의 옷에는 도시의 문장이 그려져 있어요. 이 둘을 합하면 도시를 지키는 부대, 즉 민병대를 의미해요.
1: 민병대를 대장과 부관으로 표현했군요. 그럼 노란색 옷을 입은 소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 이 민병대의 상징이 다그 발톱이에요. 소녀의 허리에 거꾸로 매달린 다그 발톱을 통해 이 부대의 이름을 표현했어요.
1: 비유가 정말 놀랍네요. 이 그림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0: 네, 역동적인 장면 구성과 극적인 조명으로 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단체 초상화를 시간과 움직임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초상화를 주문한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을 것 같은데요.
0: 네, 불만이 폭주했어요. 단체 초상화는 그림값을 똑같이 내는데 그림 야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어둡게 그렸어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서 렘브란트에게 그림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1: 저런. 렘브란트가 꼭 마구간에 갇힌 천리마가 되었네요.
0: 네, 음악 듣겠습니다. 딩가동을 티치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반 고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1: 그 그림이 바로 유대인 신부예요. 고흐가 크게 감동해서 그 그림을 계속 볼수 있다면 자기 인생의 10년을 내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0: 그림 유대인 신부를 설명해 주실래요?
1: 그림에는 두 남녀가 서 있어요. 남자는 오른손을 여자의 가슴 위에 살며시 얹고 왼팔로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리고 있어요.
0: 그럼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1: 네, 성경에서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해요. 이삭은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이 발각되면서 진실이 드러나요. 렘브란트는 부부의 다정한 애정의 순간을 포착했어요.
0: 그런데 선생님, 이 그림은 얼굴보다 손이 먼저 보이네요.
1: 맞아요. 남자의 손은 여자의 가슴에 닿아 있지만 조심스럽게 얹혀 있어요. 여자는 그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요. 두 사람은 맞닿은 손을 통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맡긴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어요.
0: 분위기는 무척 차분하네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옷은 엄청 화려하네요.
1: 렘브란트는 두 사람의 옷을 붉은색과 금색으로 그렸어요. 손잡이로 물감을 긁어내어 그림이 아닌 조각품처럼 보여요. 화려한 옷차림에 비해 두 사람의 감정이 매우 잔잔해서 외형과 내면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0: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했나요?
1: 이 그림에 오랜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했어요. 다정하게 대하는 그 짧은 순간을 영원한 시간처럼 그렸어요. 그림 유대인 신부는 렘브란트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느낀 사랑에 대한 깊은 명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0: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스탕달 신드롬에 빠진 이유를 알것 같네요.
1: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세레나데를 쇼킹 블루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날 그림은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렘브란트는 자신을 모델로 자화상을 그렸고 수십 점 남아 있어요.
1: 렘브란트는 초기 자화상을 어떻게 그렸나요?
0: 초기의 자화상은 얼굴의 일부를 어둠 속에, 이마와 나머지 얼굴은 밝게 그렸어요. 인물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내면과 분위기를 표현했어요.
1: 성공한 시기에 그려진 자화상은 어땠나요?
0: 성공한 시기의 자화상은 화려한 옷과 모자를 착용한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자신을 초상화의 모델이 아닌 전문 예술가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제시했어요.
1: 승승장구하던 시절이네요. 그 이후 그림이 어떻게 변했나요?
0: 작년기에 접어든 자화상에서는 주름과 처진 눈꺼풀, 무거운 표정까지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때부터 자화상은 시간과 삶의 경험이 얼굴에 어떻게 새겨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 그럼 말년의 자화상은 어떻게 그려졌나요?
0: 말년에 그린 웃고 있는 렘브란트에서는 노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요. 피부의 질감과 노화의 흔적이 나타나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1: 자화상이 렘브란트의 인생 기록이네요.
0: 네. 젊은 화가에서 노년의 인간으로 변화하면서 얼굴과 옷차림, 빛의 사용법도 달라졌어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시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천마중길 도서관에 렘브란트 아트북을 다시 보러 가야겠네요. 선생님, 전주역 부근에 있는 천마중길 도서관에 함께 가실래요?
0: 그럴까요?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렘브란트 하르몬손 판네인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를 텐샤프 노래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조응만 진행의 황은옥.
1: 이희령이었습니다.
0: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라디오 플러스는 2026년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과 함께하고 있으며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은 올해가 제20회입니다. 평생학습 축제가 어느덧 20살이 된 셈이네요. 올해 평생학습 한마당 슬로건은 지, 속, 전주, 함께 있지인데요. 여기에서 지는 한자로 알다, 배우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기간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주시 평생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행사장에 마련된 각 부스를 통해 평생학습과 관련한 동아리 소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이외에도 평생학습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동아리들의 공연과 발표 등이 이어지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 공개 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네요. 가을의 문턱에서 살포시 9월의 향기를 느끼고 싶은 시간이에요. 요즘 스크린에서 오디세이가 상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점에서도 오디세이아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몇개 소개해 보려고요. 신들을 만날 준비하시고 신들의 세상, 낙원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싸이의 낙원입니다.

0: It's all about you.
1: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의 선견지명이 뛰어난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 물을 붓고 이를 반죽해서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불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전해줌으로써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제우스는 그런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대신 인간을 괴롭힐 궁리를 합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에게 겉으로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을 만들라고 하죠. 마침내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자신의 아내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본떠 만든 지상 최초의 여자의 판도라라는 이름을 주지요. 판도라의 남자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선택되고요. 신들은 지상에 인간 여자인 판도라를 내려보내면서 질병, 고통, 절망, 슬픔, 원한과 같은 나쁜 것을 가득 담은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가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어느 날 판도라는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항아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너무 놀라 빨리 뚜껑을 닫았지만 재앙은 이미 인간 세상에 모두 퍼져버렸고요.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한 당시 여성을 비하할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요? 또한 남성들이 여성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역설적으로 여성을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이유로 판도라는 욕망과 유혹의 상징이자 감정에 휘둘리는 여성의 상징이 된 듯해요. 2부의 경고 박미경입니다.

오이디피스 컴플렉스입니다. 테베우 왕 라이오스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어미를 아내로 맞을 것이라는 신탁을 듣게 되죠. 그래서 신하에게 죽이라 명령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산에 버리는데 양치기에게 발견된 아이는 부은 발이란 뜻의 오이디푸스로 불려져요. 코린토스의 왕 필라보스의 아이로 성장하던 오이디푸스는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만질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고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동쪽으로 길을 떠나요. 그때 좁은 길에서 노인과 시비가 붙고 그를 죽인 후 테베 왕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이 되면 세 발로 걷지만 도리어 다리가 많을 때 힘이 약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사람이라고 답하고 스핑크스를 물리치죠. 그렇게 테베 왕국을 구한 오이디푸스는 왕이 되고 왕비를 아내로 삼아요.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테베에 페스트가 돌면서 시민들이 죽어가자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청합니다.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내어 응징하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신탁의 예언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왕비는 죄책감에 목을 메서 죽고 오이디푸스는 그 옷에서 핀을 뽑아 자신의 두 눈을 찌르죠. 그렇게 눈이 먼 오이디푸스는 속죄를 위한 길고 긴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에서 최초에 언급되었는데요. 남자아이가 유아기 때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겨 질투와 반항심을 갖는다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하지만 경쟁하기엔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방향을 선회하죠.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시를 통해 강한 남자가 되려고요. 이것을 방어기제라 하는데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벽, 즉 보호벽을 스스로 치는 자기 치유법인 셈입니다.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듣겠습니다.

파이톤 컴플렉스입니다. 파이톤 컴플렉스는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말해요. 파이톤은 인간들이 자신이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주지 않자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는 너무도 밝은 태양 궁전에 도착하지요. 아폴로는 지옥에 흐르는 스틱스 강에 맹세하며 파이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해요. 그러자 파이톤은 황금 마차를 보는 거라고 말하고 결국 세피르 말이 끄는 태양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아폴로는 방향을 수정할 때만 채찍을 사용하고 남극과 북극은 피하고 하늘과 땅의 중간으로만 달려야 한다고 신신 당부를 하죠. 그리고 별들이 쉬기 위해 하늘에서 물러나고 있을 때 태양마차는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아폴론의 무게만을 기억하는 천마들은 너무 가벼운 무게에 가속이 붙고 당황한 파에토는 그만 곱비를 놓쳐버리죠. 천마들은 하늘길에서 벗어나 지상과 가깝게 날기 시작했고 하늘의 구름과 별까지 불길이 옮겨 붙었고 강물과

과 바다는 말라버렸고요. 제우스는 태양마차에 벼락을 던졌고 파에톤은 태양마차에서 추락해버립니다. 파에톤이 탄 아폴론의 태양마차는 언제나 중도로 가야 해요. 너무 높으면 수치감과 죄책감이, 너무 낮으면 자만심과 방종을, 중도를 유지할 때만 비로소 자긍심으로 비옥해지죠. 인정욕구는 본성이며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항상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불러오고요. 이를 극복하려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해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나, 부족한 너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열이면 열 가지를 모두 잘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확신을 가진 자기 믿음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국환이 부릅니다. 은하철도 999.

다푼의 컴플렉스입니다. 아폴론이 에로스를 만났을 때 자신의 탁월한 활솜씨를 자랑하며 에로스의 활은 장난감 같다고 놀려댔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복수를 다짐하는데 어느 날 강가를 거니는 다푸네를 보고 있는 아폴론을 향해 금빛 화살을 명중시키죠. 그리고 에로스가 쏜 증오의 나바살이 다푸네의 등에 꽂히니 아폴론 이름만 들어도 기겁할 정도가 되었어요. 아폴론은 사랑을 애원하며 뒤쫓고 다푸네는 도망치다가 지쳐서 강가에 멈춰섰지요. 이때 아폴론이 다가와 목덜미를 잡으려는 순간 다푸네는 아버지인 강의 신 페네이오스에게 호소해요. 아폴론과 사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차라리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의 물을 마시며 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다푸네의 다리는 돼지의 뿌리로 박히고 양팔은 가지가 되었으며 머리부터 잎사귀가 나오고 고운 살결은 나무껍질이 되어버렸네요. 월계수로 변한 겁니다. 사랑을 거부하고 부모 안에 머무르는 심리를 가리켜 다푸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머지 이성과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에 쏟아붓죠. 어려서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감정이 성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 갑자기 마음이 식는다. 상대가 가까워질수록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잃는 게 두렵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회피하고 싶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다푸네 컴플렉스는 사랑의 거부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 상대를 그리워하지만 상대가 가까워지면 다시 도망치고 싶어하는 거리의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에 두려워 말고 상처받을 마음도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보세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입니다.

시지프스 신화입니다. 어느 날 시지프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코린토스를 살피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제우스가 요정 아이기나를 끌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의 신 아소포스가 시지프스에게 딸의 행방을 묻자 페렌의 언덕에 샘물이 흐르게 하는 조건으로 제우스가 끌고 갔다고 말해요. 고자질에 화가 난 제우스는 타나토스에게 시지프스를 지옥으로 쳐넣으라고 명령하죠. 타나토스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내려오는데 그 전에 미리 아내에게 자신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시체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두라고 하죠. 하데스에게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흘의 시간을 받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라온 후 그렇게 천수를 누려요. 그런 시지프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우스는 염라대왕을 모독하고 죽음의 신을 가두는 행동은 신을 능멸한 죄로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 당장 저놈을 타르타로스의 계곡으로 끌고 가 그곳의 거대한 바윗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지프스는 바윗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았고 그 돌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다시 계곡으로 굴러떨어지죠. 시지프스가 그 돌을 다시 굴려올리면 또 낙하를 하염없이 반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주체적일 때 자긍심을 느끼죠. 그래서 시지프스는 돌을 굴리면서도 웃고 있어요. 돌이 떨어져 내릴 줄 알면서도 다시 돌을 굴리는 시지프스의 행동은 부조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행위, 현실 존재의 불안을 불굴을 정신으로 헤쳐나가는 그 행동 자체가 인간 승리인 거죠.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해요.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진다는 걸 알고도 다시 바위를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삶에 당당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지프스 신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지프스의 신화 오선과 한음입니다.

테세우스 신화입니다. 테세우스 신화는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이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물건 칼과 신발을 바위 밑에서 찾아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이런 아들입니다 라며 용기 있는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악당이 우글거리는 험한 육로를 선택해서 아테네로 향하게 하죠. 테세우스가 맨 먼저 물리친 악당은 커다란 곤봉을 사용하는 페리페테스입니다. 그는 헤파이토스의 아들로 협곡을 지나가는 자들을 청동 곤봉으로 두들겨 패 죽이고 금풍물 약탈하죠. 페세우스는 페리페테스를 물리치고 곤봉을 소유해요. 다음에 만난 악당은 소나무를 구부리는 괴력의 사나이 시네스였습니다. 그는 100년 된 두 나무의 줄기를 양팔로 당긴 후 칡넝쿨로 행인을 묶은 다음 줄기를 놓아버려 사람이 두 조각으로 튕겨나가죠. 시네스가 소나무를 휘어 거기에 사람을 묶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테세우스도 그를 처치해버려요. 다음으로 메가라 지방으로 가다가 해안가의 가파른 절벽에서 만난 악당 스키로는 자신의 반을 씻게 한 뒤 절벽 아래에 있는 괴물 거북이에게 먹이로 던져줍니다. 테세우스가 스키론을 처단하는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아첨하고 복종하고 남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만난 악당은 침대의 악당 프로크로스테스입니다. 느리는 자 프로크로스테스는 나그네에게 자기 집을 무료로 제공한 뒤 잠자는 동안 침대 크기에 맞춰 나그네 몸을 느리거나 잘라내버렸어요. 테세우스가 만난 악당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본능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고 고집하며 무자비한 폭력성을 가지죠. 개인의 성실성을 제외하고 모든 시대, 모든 경우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 중요한 거죠. 또한 두려움 앞에 힘과 지혜로 그 순간,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테세우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는 듯 싶어요. 우리 모두 용기 있게 시작해 보자고요. 시작, 가오가 부릅니다.

지하의 신 하데스입니다. 시간이 멈춰 있고 오직 공간만 있는 세계, 그곳은 저승, 하데스의 지하 세계, 지옥, 이곳의 왕이 하데스입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형제인 하데스를 어둠의 신 또는 죽음의 왕이라 부르는데, 크로노스가 자식이 태어나는 대로 잡아먹고 나중에 삼킨 자녀부터 토하는 바람에 하데스는 막내가 되었죠. 그래서 본래 막내였던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주신이 되었고 하데스는 지하로 내려가요. 하데스로 가는 스틱스 강가에는 뱃사공 카론이 기다리고 있죠. 카론의 배를 타고 지옥으로 가면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데스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홀로 여산에서 수선화를 꺾고 있는 걸 본 하데스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휘감아 끌고 내려가 버리죠. 순식간에 갈라진 대지는 페르세포네를 삼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갇혔고 그녀의 비명소리만이 허공에 울려 퍼졌죠. 딸을 찾기 위해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가 방랑하자 대지는 황폐해지고 식물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타들어갔죠. 결국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하데스에게 보내 페르세포네를 돌려주라고 설득합니다.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1년 중 4분의 3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는 하데스와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겨울만 지옥에서 보내고 봄, 여름, 가을은 지상에 올라와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탄생한 거죠. 페르세포네는 씨앗을 의미하는데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 새싹으로 세상 구경을 해요. 단테는 신곡에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중반기,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홀로 서 있다. 그 숲의 음산이 웅창한 정취를 어찌 설명할 수 있으리. 그 괴로움이란 죽음과 다를 바 없으리. 그러나 거기서 행복을 만났다. 중년의 길에 길을 잃었다가 생의 절망 앞에서 만나는 곳이 하데스인 거죠. 그래서 하데스는 불행이지만 지옥이 불행이란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무의식과 직면하고 상처를 둘러보며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젠 안녕, 015B가 부릅니다.

신화 속의 신들처럼 만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좀 더 일찍 용서하고 이해했다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목마를 타고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일 때가 있을 겁니다. 박윤환의 시 목마와 숙녀의 쓸쓸함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좀 더 머물게 해주는 시간이 되네요.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이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하나쯤 목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힘겨울 때 잠시 올라타고 싶은 목마 그 안에 잠시 머무르며 오롯한 나만의 세상과 시간을 갖고 싶은 목마 신화 속 영웅들처럼 시 속의 숙녀처럼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는 예전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오늘 혹시 마음이 지치셨다면 잠시 목마를 타도 좋습니다. 잠깐 현실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세요. 목마가 데려가는 곳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마음 한가운데인지도 모르겠어요. 목마와 숙녀 박인희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여자락을

0: 목마른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1: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신이 아니기에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더욱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타람에 감사하고 9월의 바람과 햇살을 함께함에 감사하며 또 다음을 기약하며 전주 라디오 플러스의 여명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마음속으로 2026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으로 걷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딩동댕.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너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민 제작자의 방향지시 등 최지훈입니다. 최지훈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해 주실 또 한 분 계시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되고 싶어하는 시민 제작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멀티테이너 여기저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다은님 감사합니다. 자, 시민 제작자의 방향지시 등이라는 표현 어떤가요? 제가
1: 저는 약간 야망 있어 보이는 표현 같기도 한데 모든 시민 제작자를 다 우리 희로애락에 초대하고 싶다는 약간
0: 맞습니다.
1: 그런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0: 맞습니다.
1: 목표가
0: 많은 분들을 좀 이제 시민 제작자분들과 희로애락에서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뭐 어휘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 어떨까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1: 네네.
0: 오픈 이벤트 쉽지 않아.
1: 맞아요. 짜는 것도 쉽지 않죠.
0: 할 때마다 고민이란 말이야.
1: 맞아요.
0: 뭐 저희 11번째잖아요 오늘.
1: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0: 11이라는 숫자가 너무 안정감 있지 않나요? 11?
1: 수학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소수를 좋아하시잖아요 수학자분들은. 이게 그 나눠지지 않는 1과 네. 자신으로밖에 분해되지 않는 수. 네, 그럼 갑자기 수학도 못하는데 수학 얘기하네요.
0: 오늘 정말 안정감 있는 방송이 될 것 같다.
1: 네, 저는 그리고 10회를 일단 넘어서가지고 또 우리 희로애락이 일부 능선을 또 넘은 게 아닌가 또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진짜 지훈쌤 열망처럼 모든 시민 제작자 분들이 한 번씩 다 거쳐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듭니다.
0: 네.
1: 네,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 술래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거잖아요.
0: 네.
1: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보면은 이제 시민 제작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감성이나 개성이 다양한 만큼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담은 이야기, 책, 음악, 영화, 뭐 다문화, 오디오 드라마 이런 골라 듣는 재미가 진짜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 다은님이 뭐 미리 오픈해버리셔가지고 잠시 쉼을 찾고 싶을 때, 혼자서 산책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방송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제작 진행하는 시민 제작자 박순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박순례입니다. 오랫동안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만났고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시간이 많아졌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온전히 저한테 책임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직업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어쩌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침 꽃심 도서관에서 그림책 활동과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책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책 활동가이면서 그림책을 읽고 또는 간간이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 이를테면 그 도서관이나 또는 다문화 그런 그 학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한테 가장 설레임을 주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그림책을 소재로 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교사였을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일이 은퇴 후에는 어쩌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도 함께 그림책을 읽고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저 오늘 순례님 중학교 교사분이셨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1: 어, 그러셨어요?
0: 네.
1: 우리 그때 모임했을 때도 그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서 은퇴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0: 제가 한쪽에 앉아서 그랬나 봐. 저쪽에 있어가지고.
1: 아니다. 그 산에 갔을 때 야유회 때 얘기를 하셨었나 보다.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0: 그쵸, 은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년
2: 네네.
0: 퇴직.
2: 네네네.
0: 저 솔직히 5학년 때이신 줄 알았어요.
1: 동안
0: 지금 정년 퇴직이면은 그 이상이시란 말씀이시잖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이게 그
2: 목소리만 그럴 거예요.
0: 나이라는 게 그러니까 밝게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더딘 것 같아.
1: 노화가.
0: 요즘 뭐라고
1: 그렇지,
0: 해? 뭐 슬로우 에이징?
1: 오, 그래. 맞아.
0: 저속노화.
1: 맞아.
0: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좀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나이 그 예측이 참 어려워.
1: 다른데 그 저속노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네요. 비결이 딱 있네요.
0: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례님 저기 혹시 과목은 혹시 어떤 거셨어요?
2: 맞춰보실래요?
0: 아, 그림책을 하고 또 이제 글을 또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국어?
2: 너무 빨리 맞춰서 재미가 없는데.
0: 국어셨구나.
1: 그렇구나.
2: 네.
0: 국어. 저 어려웠었는데 국어. 학교 다닐
2: 정말
0: 때.
2: 어렵죠. 아이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그러니까. 하나 알고 있어요.
0: 또 요즘 문해력 저하 맞아. 때문에 말 많잖아요. 네. 국어 선생님이셨구나.
1: 그 문법이라는 게 진짜 영어 문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법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아니 우리나라 문법도 잘 모르면서 영어 문법이라니 말이 됩니까?
1: 그래서
0: 외국어 하기 전에 우리나라 말 먼저 잘해야죠.
1: 그래서 영어 문법을 안 하고
0: 아예 안 하고
1: 우리나라 것만. 네,
0: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네.
1: 네, 드디어 순례님이 함께하게 됐는데 진짜 말씀처럼 삶을 바쁘게 보내고 계신 것 같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드디어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떤 희로애락이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0: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그림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드넓은 몽골 평야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드넓은 평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음악적 감수성을 키웠을 거야. 이 자체가 하나의 그림책 아니에요?
1: 그래서 악뮤 노래를 듣다 보면은 동화적인 약간 그런
0: 맞아, 맞아, 맞아.
1: 요소들도 뭐 다이노소어 그런 노래도 막 공룡 나오고 뭐 이런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1: 네, 그러니까요.
0: 네. 자, 첫 번째 코너는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들은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순례님이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요즘에 출연하시는 출연진분 방송은 꼭 2, 3회 정도를 방송을 모니터링을 미리 하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앱에서 다시 듣기로 듣다가 그 썸네일을 딱 봤는데 자라섬 이렇게 해서 괄호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자라섬 그림책 입문라디오라고 해서
0: 네.
1: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닉네임으로 이렇게 제작자분 성함 옆에 자라섬 이렇게 괄호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썸네일을 보고 딱 자세히 보고. 그래서 닉네임이 자라섬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2: 네.
1: 파헤치기.
0: 자라섬.
2: 자라섬 하면은 일단 발음이 편하잖아요. 네, 발음이 편하고. 그리고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집 앞에 그 옥정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라섬. 보통 붕어섬은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붕어섬은 많이
2: 예.
1: 들어봤어요.
2: 근데 이제 붕어섬은 지금은 완전히 공원화가 되어가지고, 임실군에서 지금 그걸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그런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말고, 거기에 또 하나 자라섬 작은 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섬이, 그 물이 전부 다 옥정호 물이 빠지면 완전히 자라 모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네. 그래서 섬 이름이 자라섬인데 저는 사실 그 자라섬을 항상 보면서 항상 그 섬은 가만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이 불어나도 물이 빠져도 그냥 온전하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자리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결같은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0: 깊은 뜻이 있었구만요.
1: 그러니까요. 그냥 지명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오,
2: 아니,
1: 멋진
2: 그럼 뭐
1: 뜻이.
2: 그렇게 또 거창하진 않습니다.
0: 아니,
1: 아니에요. 멋진 뜻 같아요.
0: 저도 자라섬 이거 보고 생물 자라를 이야기하는 것과 생각했거든요. 저도 직장에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근처에 자라 바위가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혹시 자라섬이 그 생물 자라인가 생각했는데 맞네요.
1: 그 자라바위도 자라 모양이에요?
0: 네, 자라 모양.
1: 아,
0: 그것도
1: 그래요?
0: 비가 많이 오면 안 보이고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자라같이 생긴 바위. 호성동 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1: 그렇구나.
0: 구경하러
1: 네.
0: 오세요.
1: 알겠어.
2: 거북바위는 봤는데 자라바위는 처음
0: 그러니까요.
2: 들어봐요.
0: 비슷할 것 같은데 거북이, 남생이, 자라 다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바위 모양을 보고 저건 자라에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참 신기해.
1: 그러니까요.
0: 그죠?
1: 아니면은 그쪽에 남생이가 없어서 그렇게 이름 붙였을 수도 있고.
0: 자라가 많아서 그럴
1: 네,
0: 수도
1: 그럴 수도
0: 있고.
1: 있죠. 네.
0: 네. 자, 그림책 입문 라디오에서 그림책 활동가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저는 그림책 하면 이제 동화책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동화책이 아닌 그림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2: 네. 대부분 어른들은 동화책, 그림책, 혼돈해서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이를테면 동화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스토리라면, 그리고 그 동화책에 들어있는 그 삽화, 그림은 그냥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매체라기보단 그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림책은 그야말로 그림이 주가 되는, 그래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하고 동화책은

0: 저기 그 꽃심에서 그림책 활동가 그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림책 활동가를 양성하는. 전주 하면은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1: 네네네.
2: 맞아요.
0: 그래서 도서관 해설사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1: 네.
0: 진행자분님들 혹시 전주에서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열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2: 10월 2일에
1: 네.
2: 올해 열립니다.
0: 아, 네. 올해 열리고 올해 몇 회째라고 할수 있나요?
2: 25회라고 했나?
0: 25회는 너무 많이 갔고요. 네.
2: 모르겠어.
0: 그래서 5회 지금
2: 아,
0: 5회 하고 있는데요.
2: 아, 너무 많이 갔네.
0: 그 작년 이 그림책 그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행사거든요.
2: 그럼요.
0: 예, 근데 의외로 전주 시민들이 그거를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2: 오, 그래요.
0: 그런데 그런 행사를 그 진행하려다 보면 거기에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네네.
0: 저는 퇴직하고 우연히 그 프로그램 발견하게 돼서 거기에 그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희망자 그 연수를 다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희망자에 한해서 활동가 그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매달 한 번씩 또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림책 이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만들어서
1: 네네.
0: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독서대전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1: 네네.
0: 이번
2: 맞아요.
0: 주.
1: 네네.
0: 근데 이제 따로 부스도 운영하고 저도 어제 오전에 가서 그냥 같이 도와주고 왔습니다.
1: 그럼 네. 그림책 활동가의 주요 업무가 홍보예요?
0: 아니요. 홍보도 홍보일 수 있지만
1: 네.
0: 그림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각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가분들 중에서는 뭐 각 초등학교나 이런 뭐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수업도 하시고
1: 아, 네. 학교 방문해서 아, 네네.
0: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어찌 보면 주요 업무가 주요 업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직업병이 나서 업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요 활동의 영역은 그림책을 공부하고
1: 네.
0: 함께 읽고 함께 감상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양한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또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앞서 저기 순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녹음 방송이잖아요. 지금 9월 12일
2: 네네.
1: 이번 주 이제 독서 대전 시작했거든요.
2: 맞아요. 어제부터.
1: 지난번에는 최쾌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
0: 예,
1: 네, 말씀 국제 그림책
0: 도서전도
1: 10월에 있고. 근데 많은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0: 엄청 많아요.
2: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행사 이렇게 안내 잘 돼 있거든요.
0: 네네.
1: 공연 강연 소개도 많이 있고. 또 저는 오늘 저기 이금희 아나운서 강연 들으러 가요.
2: 오, 저 듣고 싶었는데.
1: 독서대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돼 있어가지고.
2: 맞아요.
1: 그러니까 책과 가까운 도시가 전주이기도 한데 이게 도서관이 잘 돼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근데 아직까지는 도서관이 많은 거에 비해서 시민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좀 아쉬움은 있네.
2: 근데 옆 시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뭐 매달 행사를 자그마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는 어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주시는 또 특별한 게 이렇게 8, 9월, 10월 이렇게 책과 관련된 행사가 쭈루룩 있기도 하고 도서관 투어도 있기도 하고
1: 네.
2: 그런 식으로 돼서 되게 좀 부러운 부분이 있답니다.
1: 근데 이렇게 환경은 좋은데 네. 문해력은 왜 이렇게 계속 저하되냐고.
2: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그렇지.
1: 이용 좀 합시다.
2: 네네.
0: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그렇죠.
0: 요즘 아이들은 영화도 길게 못 보잖아요.
2: 그렇더라고요.
0: 네, 그래서
1: 짧은 거.
0: 우리 때는 책만 다이제스트 된 거 요약본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영화도 전부 다 요약본으로만 보고
2: 그쵸.
0: 요약본도 못 보고 이제 쇼츠나 이런 걸로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길게 읽는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한데 그 독서를 처음 책을 읽는 걸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을 통해서 그 힘을 좀 길러주는 게 아주 좋고 그리고 의외로 그림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엄청 깊고 넓답니다. 그래서 그림책 하면 아유 그림이 그려져 있는

0: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책을 사실 또 그림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한 20분 안에 한 권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엄청나게 나눌 수 있는 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문해력의 시작, 문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시작점이 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해력
2: 그러니까요.
1: 저하되어 있는 청소년, 성인도
2: 아,
1: 마찬가지고
2: 그럼요.
1: 글밤 많은 책을 보라고 하는 대신 그림책으로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글밤으로만
2: 그렇죠.
1: 이루어져
2: 그렇죠.
1: 있으면 안 그래도 자기 문해력 안 좋은데
2: 그렇죠.
1: 질리잖아, 보자마자. 그러니까 손이 잘안 가잖아요. 아, 그림책이 그 해결책의 시작점이 될수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하나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그림책 모임이 좀 활성화가 많이 여기저기서 막 됐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짧게 읽고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적합하다고. 근데 요즘에는 또 특징이 사람들이 AI랑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상에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면으로 대화를
1: 맞아,
2: 많이 안
1: 맞아.
2: 해요. 그리고 자기
1: 맞아.
2: 생각 자체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임이 또 활성화되면은 또 건전한 좋은 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0: 네,
2: 드네요.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 콜포비아라고 해가지고
2: 맞아,
0: 회사에서도
2: 맞아.
0: 전화 받는 걸 어려워해서 카톡으로만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맞아요.
0: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른들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맨날 그 이야기잖아요. 뭐 자식 이야기, 뭐 손주 이야기. 그렇게 하면 왠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왠지 집에 돌아가면 오늘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2: 그럴 수도
0: 그럴 때
2: 있고.
0: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그림책을 한 권을 정해가지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고민도 나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2: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1: 저도 직원들하고 그림책 좀 읽어봐야 되나?
2: 그러니까.
1: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직접 대화하잖아요.
2: 그런데,
1: 문자로.
2: 네, 그런데 저도 조금 당황했던 건 이제 거래처 분들도 이제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면, 그냥 문자랑 이메일로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전화 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받는 거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좀 그런 거는 느껴요, 요즘에.
1: 중요한 일인 만큼 저기 유선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2: 그러니까 저,
1: 이런 티키타카 해야
2: 그렇게
1: 되는데,
2: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0: 올드 세대.
2: 하시더라고. 그렇게 되면.
1: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걸기만 들어. 그 짧은 단문, 장문으로 전달이 잘 되겠어요? 참 어려운
2: 네,
1: 세상입니다.
2: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가는데요. 전 그래서 순례님께서 그림책을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고,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 방송 소개글을 우리가 보면 어른도 머물 수 있는 세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순례님이 생각하시는 어른에게 그림책이 매력적인 이유가 뭘지 약간 앞서서 힌트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궁금했습니다.
0: 네.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자유학기라고 하는 그런 게 도입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되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답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찌 하다가 이제 떠맡게 됐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근데 이제 중학생들한테 그림책 하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뭐 애기들이나 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책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림책에 관련돼서 그 되게 호기심도 많았고 그랬는데 마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심에서 그림책 활동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한테 그림책이 매력적인 이유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2: 네.
0: 아, 네. 사실 그림책 하면 글밥이 몇 개 없잖아요.
2: 맞아요. 네.
0: 그림책 하면 글밥도 없고 어찌 보면 어떤 작가들은 아 이게 그림이야? 나도 그릴 수 있겠다.
1: 아, 그런 그림 있긴 해.
2: 맞아, 맞아.
0: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정말 그 그림책이 제가 알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뭐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그림책들이 있고 작가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도 있고요. 그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림책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글과 그림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어떤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림과 글 속의 그 간격, 여백 이런 거에서 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그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책과 독자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른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 그 보고 있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서도 그림책을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방송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방송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교직에 있었지만 원래 그 대학교를 갈 때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그냥 사대를 간 거고 네. 원래는 방송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드디어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산책하다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그 연수를 받는 그런 그 홍보
1: 현수막을
0: 보게 돼가지고 작년에 막 부랴부랴 써가지고 지원서를 써서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겁 없이 그냥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2: 너무 좋은 스토리.
1: 한 폭의 그림을 보면 참 느껴지는 감정 많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림책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글밥 몇 마디의 그림이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아요.
2: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책은 텍스트만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있으니까 상상력이라는 걸 발휘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림책을 열어보면은 글밥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책갈피나 바코드를 활용해서 그림책의 한 스토리의 요소로 넣기도 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상상력을 조금 뇌를 쓰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상상력이 풍부해야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2: 그러니까요.
1: 저희는 젊잖아요. 저희 세 명 모두. 그렇죠?
2: 네. 저속노화하려면 그림책을 읽어라.
1: 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순례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을 것 같고 또 작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어떤 작가가 좋다, 어떤 그림책이 좋다 이렇게 저는 아직 그림책 세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정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그림책을 이제 몇 권 보신 적도 있으실 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그림이야? 뭐 이런 거 있어? 이러한 그림보다는 그냥 그림을 봐도 그냥 혼자 이렇게 보면서도 빙긋이 웃음이 나오는 뭐 너무 자기적이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글도 약간 편하게 내 마음을 좀 울려주는 그런 글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같이 한 작가도 있지만 어떤 그림책은 그림 따로 그림 작가 따로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있고 글 작가 따로 있고
1: 맞아.
0: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그림책보다는 그냥 편안한 걸 제가 항상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무리하지 않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림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이게 좀 체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뭔가 이게 뭐라도 이렇게 흐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대별로 지금 작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그런 작가들이 막 20년대, 30년대 이런 때 1900년도에 그 활동한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작가들도 어찌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왔으니까 비슷하게 표현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작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을 느껴서 뭐 에즈라 제키츠나 모리스 샌닥 또는 레이먼드 브릭스, 뭐 존 버닝햄 또는 레오니온이 같은 그런 작품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을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네. 근데 그림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전혀 촌스럽지 않고 지금도 울림을 주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1: 그 관련된 말씀은 또 2부에서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레이먼드 브릭스가 지금 어플에 최근에 올려놓은 작가시죠? 4회인가?
2: 네.
1: 레이먼드 브릭스 맞죠?
2: 그리고 그 다음이 모리스 샌닥.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지금 모리스 샌닥 작가분이 나오신 거구나, 다루신 거구나. 옛날 연대기부터, 옛날부터 하시느라. 알겠습니다. 순례님이 말씀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도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 대본에 없는 말까지 막 많이 하면서 일부를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방송을 더 소개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0: 아직 특별한 건 없고요.
2: 네.
0: 그냥 조용히 잘 그냥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많이 경청해 주십시오. 네. 성취. 그럼 노래 듣고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3: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0: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순내님 목소리로 직접 희로애락 브릿지 멘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라가 부른 꽃. 꽃 당연히 좋아하시죠, 순내님?
0: 좋아하죠.
2: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슨 꽃?
0: 저는요, 접시꽃.
2: 접시꽃. 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0: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디서나 그냥 다소 곳이 피어 있잖아요. 네. 누구의 특별한 손이 가지 않아도 네. 그리고 남 귀찮게 하지 않아도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내일은 내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 있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
1: 다양하죠, 색깔도.
0: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2: 다원님은?
3: 전 장미.
2: 장미. 어,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
1: 네, 그쵸, 장미. 어디 있든 존재감이 팍! 나 장미야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2: 두 분 다 꽃과 어울리시는 분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방송 제작과 진행. 이럴 때 힘들어 요요요요요요. 방송을 기획하고 또 직접 녹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각자의 힘듦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제작 진행하시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으실 텐데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준비를 하거든요.
2: 네.
0: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1: 네. 너무 과감해요.
0: 네, 한 달에 한 번이면 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녹음해야 되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2: 네.
0: 한 달에 한 번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가들을 소개하고 작품뿐 아니라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또 해야 되잖아요.
2: 아.
0: 네. 그런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약간 책임감이 따르고 그다음에 이거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림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뭐 제 방송을 뭐 듣지는 않겠지만 누구라도 하나 듣고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음 의외로 그림책 하면 그림도 좀 알아야겠고 그다음 그때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환경은 어떤 배경은 어떤 거였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역사 공부, 철학 공부, 심리 공부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결코 그래서 아, 한 달에 두 번은 아직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깨닫고 있습니다.
2: 아니 양질의 방송이라면 뭐 한 달에 한 번도 충분하죠, 그렇죠?
1: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많은 품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네. 사전조사, 배경조사 막
1: 네,
2: 그런
1: 그러니까요.
2: 거죠. 팩트체크 그런 거.
1: 제가 이 방송의 제목만 프로그램만 이름만 딱 듣고서는 어떤 인문학이랑 접목해서 그림책 한 작품만 소개해 주시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 편당 작가 한 분을 소개를 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의 생애, 시대상, 작품 세계 이런 거를 한 편에서 다 다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준비하시는 분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도 궁금했고 공부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0: 연구는 거창한 표현이고요. 작가를 선정할 때는 최근에 어떤 그런 신진 작가나 뭐 젊은 작가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저 고전 적인 어떤 그림책이 있어요.
2: 네.
0: 근데 그분들의 작품과 작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작가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동시대의 그 작가들을 이렇게 한 그러니까 어떤 시리즈로 연결해서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동시대에
1: 뭐 1920년대 네. 대표 작가는 네. 대표 작가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네.
2: 아, 재밌겠다. 그러면은 동시대의 작가들이니까 그때 유행했던 비교도 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2: 그림책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작가들의 이제 배경이나 그런 뭐 의도 까지 네. 해설을 해주시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이해가 조금 더 폭넓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2: 네. 그럼 다은님의 질문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작가와 그림책을 해설을 한다는 일이 참 만만치 않는 작업이고 과정인데, 순내님의 주관적 해설이 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해설집 같은, 비평집 같은 문헌을 참고하는지 참 궁금해요.
0: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게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인위적인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능한은 안 하고요. 아니 못 하고요. 왜냐하면 실력이 아직 안 돼서 아 그래서 다양한 해설집 의외로 그림책에 관련된 그런 그 책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쪽을 이렇게 서로 이제 종합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2: 아, 그런 그림책 전용의 무슨 뭐 비평집, 해설집이
0: 네,
2: 있는
0: 되게 많아요.
2: 아,
0: 네,
2: 그래요?
0: 네, 엄청
1: 그리고 그 네. 아동 문학이나 이런 걸로 막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런 그림책 작가님을 네네. 어떤 생애와 함께 분석한 박사 논문 막 이런 논문집도 많이 있어요.
0: 보고 네, 네.
1: 네 그렇더라고요.
0: 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1: 그러니까요.
2: 아, 네. 그럼 비평가랑 그런 해설가들의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혹시 한 작가
0: 견해가 주고? 다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2: 아, 마음 가는 쪽으로
0: 공감하는 쪽으로 무게를 좀 더 실죠.
2: 그건 내 마음이니까.
0: 그렇죠.
1: 프로그램 네. 주인이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조심스러운 멘트를 하죠. 이게 이제 전 진짜가 아니 뭐야 모두가 다 공감하는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집어 넣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그리고 고전 쪽을 많이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좀 책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고전 쪽을 좀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작가와 책들도 결국 고전이 뿌리라고 하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더라고.
1: 맞아요.
2: 고전의 맞아요. 책의 지식을 배워서 나름 이제 현대식으로 좀 풀어낸 정도.
1: 그렇죠.
2: 그래서 왜 고전고전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뿌리잖아, 뿌리.
1: 그리고 저는 근데 옛날에는 잘못된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나온 책들이나 그림책들은 내 시대하고 맞으니까 조금 쉽게 그 다가오고 고전은 안 그렇겠지.
2: 저도 그랬어요. 저도
1: 그랬는데
2: 그랬었어.
1: 요즘에 저도 고전 책이나 그림책을 접하면서 느끼는 거는 똑같이 신선해요. 그래서 좀 내 편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올드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1: 네, 그렇죠. 근데
2: 읽어보면 아는데.
1: 네, 그러니까 접하면 예, 요즘 작품이랑 똑같이 네. 신선하다.
0: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2: 맞아, 맞아.
0: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했던 거야?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1: 맞아요.
2: 네. 맞아, 맞아. 네.
1: 제가 음악도 선곡하는 것도 사실은 DJ들한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노래가 몇 곡 나오더라고요. 순례님 방송에도.
2: 오, 그래서 맞아요. 네.
1: 이 곡을 선정하시는 또 포인트가 있는지 이게 뭐 그림책이나 작가하고 어울릴 만한 곡을 선곡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0: 가능한 한 그 그림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선곡을 하기는 하는데요. 노래를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 네. 저기서 나왔던 거기 어느 작가 할
0: 때 레이먼드
2: 브레이스 맞아 맞아 맞아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맞게 좀 뭐 국가나 이런 것까지 안 빼가지고 선곡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 1920년대면 20년대 유행했던 그때 팝이나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1: 아 올드 팝 그런 것도 괜찮죠.
2: 팝과 또 함께 공부도 됐잖아요. 팝 아 이런 팝이 유행했었다고.
3: 있고.
0: 근데 거기까지는 있고. 제가 못 가요. 왜냐면 팝이 너무 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림책에 대해서 먼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팝까지는 그래서 가능한 한국 가요 중에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 레이먼드 브릭스 작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됐어요.
1: 네. 시대상 때문에 그렇죠.
2: 가요도 좋죠 뭐네.
1: 그럼요.
2: 네,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준비는 이제 저도 방송하면서 준비는 혼자 하는데 방송 녹음할 때는 출연자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은 좀 고되지만 방송 딱 들어가면 출연자분이 계시니까 좀 덜 외로운 것 같아. 근데 순대님은 준비 과정도 혼자 하시고 방송국에 녹음하실 때도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 누군가 좀 파트너, 좀 좋은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 덜 외롭겠다. 그런 생각 좀 하세요?
0: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아직은 외롭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기계치나 이런 거에 되게 기계치라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주님이랑 그 국장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맨날 물어봐요. 한 날 그 부분만 제가 해결된다면 그냥 한 달에 두 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미숙해가지고 되게 그게 스트레스와 함께 괜히 좀 약간 그 점이 힘들어서 그렇지. 글쎄요, 좀 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함께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그러면 오히려 밋밋하지 않고 방송이 훨씬 입체적으로 듣는 사람도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은 제가 혼자 미숙해서 그냥 이 환경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내년에 혹시 누가 하자고 하면 그냥 끌리듯이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하고 싶다 하면 저에게 연락도 주세요.
1: 네네.
2: 김자영 선생님도 신앙송 하시죠?
1: 네.
2: 윤인순 선생님 맞으시죠?
1: 네네, 낭송하시죠.
2: 그분도 낭송하신데 그분도 말씀하신 게 이제 기계 다루는 거 그게 좀 익숙치 않다고.
1: 맞아요.
2: 그래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좀 가끔이라도 뭐 리마인드 교육, 좀 기계 중심 다루는 거 그런 거 좀 시민 제작자분들한테 좀 해주셔도 다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한 달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2: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계. 네, 그것만.
0: 맨날 이렇게 이제 그 도와주시지만 도움을 청할 때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고 아직도 이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약간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응을 못하나 이런 답답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런 미안함 때문에 항상 방송할 때마다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2: 한 달에 한 번이라 아마 더 그러실 거야.
0: 네.
2: 자주 하면 안 까먹는데.
0: 맞아요. 이제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잊어버렸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2: 아마 이 방송 듣고 스태프분들도 생각해 보시겠죠?
1: 그렇죠.
2: 기계 다루는
1: 교육 같은 거.
2: 기계 다루는 거.
1: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방송이라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순례님 방송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림책 제가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빌려왔어요. 이렇게 레이먼드 브릭스랑 모리스 샌닥 작품을 빌려왔는데 방송을 듣고 나니까 그림책이 막 읽고 싶어지는 느낌을 들게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그리고 순례님 설명을 듣고 나면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작가의 그림책을 전부 빌려서 이렇게 앞에 쌓아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것만 같은 그런 방송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좋다, 좋아.
1: 네. 이렇게 시민 제작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이야, 순대님이 정말 저기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맛깔나게 해주셔가지고 네, 벌써 한 시간이 돼버렸네?
1: 네, 막힘없이 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2: 역시 구호생님.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히로에락에서는 그림책 활동가이자 시민 제작자 박순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방송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방송 계획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0: 네, 그 제가 뭐 어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엉겹길에 다은님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했다가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진행자분님들께서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그림책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손자나 또는 그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림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도 본인을 위해서, 아, 나 자신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림책을 읽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보석들이, 진주들이 숨어 있답니다. 네, 그림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말씀 감사합니다. 희노애락 오늘로 11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정갈하다는 표현이 분위기랑 맞는 어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정갈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희노애락 11번째 이야기가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박순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고요. 특히 소상공인분들, 본인의 업장과 업종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분들, 공동체 라디오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1: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 있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인사 마지막 인사로 다 같이라고 선창을 먼저 하면 뒤에 있는 인사 말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자, 그럼 다 같이 오늘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이상한 포즈 스냅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 성묘를 가거나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가정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즐거운 명절이지만요. 반려동물에게는 낯선 장소에 가거나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이 주변에 많아지고 또 야외 활동까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반려동물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 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실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네.
0: 네. 어디 멀리 가세요? 추석 새로?
1: 아, 저는 그 다음 주가 예. 아들 중간고사여서
0: 딱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1: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될 것
0: 같습니다. 어머니 못 내려가요. 애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1: 아, 맞습니다.
0: 네.
1: 와이프는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어쨌든 공교롭게 이게 시험 기간하고 좀 겹치는.
1: 맞습니다. 예, 항상 이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런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추석, 뭐 연휴, 뭐 이렇게 뭐 여름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활 환경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사고나 질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1: 아무래도 루틴을 좀 벗어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성묘도 많이 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뭐 명절 음식도 준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좀 명절에 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네. 우리도 오가면서 안전운전, 운전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1: 아,
0: 그런 네.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뭐 야외 활동 그리고 뭐 음식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1: 네네네.
0: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벌초하거나 성묘 가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럴 때 요즘은 이제 가족처럼 생각해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특히 이제 야외로 가니까
1: 네네.
0: 데리고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좋긴 한데 왜냐하면 뭐 아이도 좀 바람 쐬러 갈 수도 있고 나가면 또 뛰어놀 수도 있고 하니까 풀밭이나 산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진드기입니다.
1: 그렇죠.
0: 예. 특히 이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1: 사실은 이제 풀이 많은 곳에는 항상 진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진드기가 이제 뭐 식물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동물이 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오거나 하면 이제 대부분 기 마련이죠.
0: 네네.
1: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신발도 신고 아무래도 성묘 가다 보면 좀 다칠 위험도 있다 보니까 긴 바지도 많이 입고
0: 네.
1: 성묘 갈 때 또 반바지 입고 가기도 좀 애매한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보통 얼굴이나 배나 다리 같은 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0: 아무리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풀밭을 다녀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진드기가 붙을 확률이 좀 크고요.
0: 네.
1: 뭐 진드기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진드기가 붙음으로 인해서 진드기가 이제 강아지의 피를 빠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체가 옮을 수 있다라는
0: 그렇죠.
1: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0: 네네,
1: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풀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드기에 물릴 위험성이 있는 거고 진드기에 물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병원체에 감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특히 성묘는 대부분 산 쪽에 가까우니까 더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시고 사실 사람들도 사실은 갈 때마다 수풀이 좀 어느 곳은
0: 네.
1: 좀 아무래도 좀 많이 관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매년 같지도 않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안 잡혀 있을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진드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취약하지
0: 네.
1: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가 진드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반복하고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입장에서 어느 부위를 좀 다녀와서 더 꼼꼼히 봐야 될까요?
1: 사실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0: 체크해
1: 보시는
0: 게 전신 곳곳을
1: 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번 천천히 만져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0: 네.
1: 사실 얼굴 쪽이 가장 아무래도 얼굴 쪽이 가장 앞쪽에 있다 보니까 얼굴 쪽이 진드기에 아무래도 진드기가 붙기
0: 그리고
1: 가장
0: 얼굴을 막 들이밀고 냄새 맡잖아요.
1: 그렇죠. 냄새도 맡아야 네. 되고 어떻게 저희는 뭐 손 발이 네. 있지만 강아지들은 할 수 있는 게 냄새 맡고 네. 아니면 핥고
0: 맞아요.
1: 이렇게 하는 게 전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코 쪽이나 주둥이 쪽 아니면 귀 쪽 이쪽이 가장 많이 진드기가 붙을 위험성이 좀 높아
0: 근데
1: 보이시고
0: 근데 원장님 이렇게 귀 덮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푸들 뭐 비씨용 이런 아이들이 귀 안쪽도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1: 그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0: 그래요?
1: 아이가 이렇게 귀가 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덮여만 있는 건 아니고 뛰다 보거나 아니면
0: 팔랑팔랑하니까요.
1: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전한 부위는 없다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되시고 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발가락 사이 같은
0: 발가락
1: 부분도
0: 사이.
1: 뭐 꼼꼼히 좀 체크를 네. 해 주셔야 되시고 사실은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체크가 100%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작은 진드기 같은 경우 그리고 피를 빨아먹기 전 단계의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털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좀 몸을 구석구석 좀 네.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0: 제가 처음에는 이게 안 보였다가 이제 피를 빨아먹어서 좀 통통해져야 그때서야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고
1: 맞습니다. 이제 피를 좀 빨아먹으면 네. 좀 커지다
0: 커지니까 몸집이 커지니까
1: 그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사실 이미 피를 빨아먹은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감염체, 병원체 감염임에 이미 노출이 된 네. 이유라고 보시면 되실 것
0: 그러면
1: 같습니다.
0: 출발하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요?
1: 출발하기 전에는 당연히 예방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뭐 심장사상충도 마찬가지고 네. 외부기생충 같은 거 꾸준히 해주시고 성묘 같은 거 할 때는 오히려 더 외부기생충 기피제 같은 걸 목에 걸고 가시거나 네. 이런 것들 제품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진드기 예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0: 우리도
1: 싶습니다.
0: 우리도 왜 벌레 기피제 같은 거 좀 뿌리고 가잖아요.
1: 그럼요.
0: 성묘 갈 때 그렇듯이 네네. 반려견한테도 그런 예방책을 좀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1: 그럼요. 훨씬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귀 안쪽이랄지 눈 주변, 특히 이제 얼굴 쪽, 발가락 사이 뭐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전신을 다 본다라는
1: 네, 맞습니다.
0: 생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봤어요. 발견을 했어요.
1: 네.
0: 당장 손으로 떼서 이거 처치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1: 이제 잘 빼시는 분들은 잘 빼시는 네. 수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빼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빼게 되면 진드기의 신체의
0: 네, 네.
1: 일부가 강아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예를 들면 이빨은 그대로 박혀있고 몸만 떼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남아서 계속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뭐 핀셋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다이 땡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진드기 빼는 도구 같은 거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군요.
1: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좀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0: 같고요.
1: 그냥
0: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1: 아무래도 도구를 이용하는 네. 게 훨씬 더 좋고 근처에 동물병원 있으면 동물병원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기름이나 알코올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주 같은 걸 부어서 이렇게 강제로 떼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0: 네네.
1: 어떤 분들은 또 불로 이렇게 지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0: 그러다가 강아지까지 같이 다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뭐 짧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화상의 위험도 있고
0: 위험해요.
1: 해서 많이 위험해서 권장드리고
0: 네.
1: 싶지는 않고
0: 네.
1: 뭐 핀셋이나 아니면 정말 진드기 제거용 도구 같은 걸
0: 네.
1: 이용해서 빼주시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오셔서 빼주시든지 만약에 네. 빼시다가 좀 확신이 없다.
0: 네.
1: 뭔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네. 나머지도 제거하는 거를 좀 추천을
0: 네.
1: 드립니다.
0: 이제 어쨌든 도구를 이용해 잘 뗐어요.
1: 네네.
0: 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상태가 좀 그 뒤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이제 진드기를 매개를 통해서 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한데요.
0: 네.
1: 사실은 병원에 와서 만약 물렸다라고 하면 사실 검사를 다 받아보시는 게 좋으신데 병원체가 좀 어느 정도 몸 안에 좀 쌓일 때까지는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검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0: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질환 네. 자체가 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진드기 매개 질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빈혈이 일어나기가 네, 좀 쉬워요. 네, 그러면서 네. 빈혈을 좀 체크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잇몸만 좀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보셔서 좀 창백해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창백의 기준이 뭐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냥 잇몸을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눌러서 하나, 둘, 셋 해서 원래 색깔로 돌아오면 정상이에요. 네. 근데 누르기 전이랑 누르기 전후가 애초에 색깔이 똑같다든지 아니면 눌렀다 뗐는데 색깔이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네. 하면 뭔가 이제 빈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용혈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피부나 잇몸 쪽 한번 창백해지는지 하고 소변이 굉장히 좀 진한 노란색을 띠는지 이런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셔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0: 뭐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뭐 몸이 좀 축 늘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도 보일 수 있나요?
1: 아 그럼요. 보통 기력저하도 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은 사실은 좀 중증까지 좀 넘어갔을 때 증상이고 초기에는 좀 빈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피부 점막 정도만 좀 체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진드기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또 제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반려 가족분들 한 분도 가서 조금 놀라고 이걸 목줄을 풀어줬다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다고 아무리 불러도 안 오고 막 이래서 정말 시커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최근에 제 친한 친구도 뭐 저희 병원 다니는 친구고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0: 어머 어떡해요.
1: 그래서 5시간 동안 찾아서 겨우 찾았다 하더라고요.
0: 정말 다행입니다.
1: 근데 사실은 예. 뭐 그게 꼭 비단 뭐 성묘 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산책을 한다거나 그 친구는 심지어 집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집의 문이
0: 현관문을
1: 잠깐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바깥으로 나갔던 거죠.
0: 네네.
1: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나갔다가 곧잘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날따라 조금 뭐 다른 뭐좀 흥미를 끄는 것들이 있었는지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혹시나 뭐 친구가 갑작스럽게 막 사색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해서 찾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좀 편한 장소다라고 하더라도 하네스는 꼭 목줄이나 하네스 해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특히나 성묘 같은 데 갔을 때는 진드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뱀 같은 거에 물릴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1: 사실 뭐 야생동물이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맞아, 공격을
0: 뭐
1: 할 수도
0: 뭐
1: 있어요.
0: 멧돼지, 뭐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너무 수풀이 우거진 데로 가시는 거는 좀 네. 권장드리진 않고 네. 간다 하더라도 꼭 목줄이나 하네스를 네. 좀 바짝 해주시고 좀 미리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도 절대 보호자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워낙 겁이 많아서
1: 네네.
0: 예를 들면 뭐 5m 이내에 항상 이렇게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풀어줬더니 뭔가 뭐 청솔모나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1: 맞습니다.
0: 그러면 호기심에 막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 절대 방심하지 말고 목줄과 하네스를 늘 채우고 좀 줄도 좀 짧게 하는 이런 것들. 안심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울 때 눈 떼지 말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1: 아이 키우는 것보다 좀 더
0: 힘든 힘들죠.
1: 것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아직 뭐 그나마 좀 시원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 안은 밀폐된 공간은 더울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성묘 가실 때 항상 물도 좀 물도 좀 여유 있게 네. 가져가 주셔야 되시고 사실은 아직도 많이 더워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차에 두고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좀 많이 피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요즘엔 또 그런 차에 그런 기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견 모드라고 차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0: 네.
1: 애견 모드를 켜놓으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0: 네네.
1: 그리고 거기 이제 모니터에 지금 우리 아이가 애견 모드로 시원하게 잘 지내고
0: 네네.
1: 있어요. 누가 이제 걱정해서 신고하실까봐 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차에 좀 그런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차 안의 온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0: 그럼요.
1: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해 주셔야
0: 네.
1: 됩니다.
0: 네. 진드기 예방, 또 목줄 관리, 야외 활동 끝나고 와서 몸 구석구석 전신을 다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성매나 야외 활동에서 주의해야 될 이야기를 저희가 쭉 이제 해봤는데요. 이 명절이 되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음식입니다, 음식. 이게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건넨 음식이 반려동물에게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원장님 어떠세요? 진짜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팔이 나서 오는 아이들 많습니까?
1: 최장염이 엄청나게 많이
0: 최장염,
1: 오죠. 최장염,
0: 특히.
1: 이물 예. 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명절 음식 자체가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0: 양념도 강하고요.
1: 양념도 강하고 기름진 음식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의 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 한 입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도 한 입, 엄마도 한 입, 할아버지도 한 입, 네. 삼촌도 한 입 주시다 보면.
0: 그리고 강아지가 와서 정말 너무나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래 하고 조금 이렇게 떼서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태지면
1: 양도 많아지게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데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kg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하는 네, 거랑 네. 5kg 기준에서는 사실은 그거의 10분의 1 주셔야 되는 건데
0: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거.
1: 뭐 저희가 정말 조금 줬어요라고 하지만 네. 그게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리일 수 있는 네,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실제로는 아까 최장년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네.
0: 어떻게 증상으로 오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췌장에서는 이제 소화효소도 만들고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네. 뭐 인슐린도 분비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장기인데요. 사람에서도 그렇고 췌장염이 걸리게 되면 치료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0: 그래요?
1: 뭐 당뇨가 완치가 네.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강아지에 있어서도 사실 췌장을 치료하는 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막 강아지 췌장염 치료제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약들이 보통 없고 보통 이제 대증치료 위주로 많이
0: 그래요?
1: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췌장에 한번 염증이 생기면 아이가 굉장히 통증도 많이 심하고 아이가 이제 설사, 구토, 혈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췌장은 관리는 사실은 기름진 음식만 조금 줄여주시고 사람 네. 음식 좀 피해주시고 하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아이가 평상시 먹지 않던 음식을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네. 것 같고요. 기름진 음식 절대 피해 주셔야 되시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사람 음식 먹는 것보다 사료나 간식 같은 거 충분히 준비하셔서
0: 네.
1: 강아지는 강아지 거, 우리는 우리 거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0: 네.
1: 내가 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줬다라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줬으니까
0: 내가 이미 줬으니까 주면 안 돼.
1: 맞아요.
0: 이렇게.
1: 좀 그렇게 네. 해주시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이렇게 좀 당번을 좀 정해서 왜 그러냐면 또 아예 안 주기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면 그것도 네.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간식을 그분들한테 줘서
1: 맞습니다.
0: 근데 귀여우니까 좀 줘보고 싶잖아요. 나도.
1: 그렇게 해주시는 네. 게 훨씬 좋지. 뭐 처음 먹어본 음식을 사실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 처음 보는 음식 먹고 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0: 많죠.
1: 강아지들은 훨씬 더 그런 게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들은 사료만 바꿔도 설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언제 먹어야 되는 사료를 A사료에서 B사료로 먹을 때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분유도 그러잖아요.
1: 맞습니다.
0: 서서히 바꾸잖아요.
1: 네, 그래서 일단은 뭐 A에서 네. B로 바꿀 때 서서히 타서 네, A 비율을
0: 맞아요.
1: 좀 줄이고 B
0: 맞아요.
1: 비율을 늘리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런 것처럼 사료만 바꿔도 사실은 예민하게 설사, 구토 많이 생기는데 거기 심지어 이제 사람 음식 처음 먹는 네. 음식들은 특히나 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거기에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강아지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1: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0: 네.
1: 그렇죠.
0: 그러면 명절에 손님이 오시면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좋겠네요.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애절하게 바라보고 뭐 해도 절대 주시면 아이한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1: 그렇게 예.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 간식만 저것도 이만큼만 줘야 됩니다라고 딱 아예 규칙처럼
1: 그렇죠.
0: 양해를 구하고
1: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과 예. 간식량을 미리 덜어놓고 네. 이 안에서 주셔라
0: 네.
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구토, 설사 또
1: 복통이
0: 오면 어떤 그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1: 사실 아이가 예. 이제 복통이 있다 보면 예. 아이가 아이를 잠깐 들으려고 해도 배 쪽에 손이 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
1: 깨갱깨갱하거나 막 심지어는 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이 굉장히 복통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굉장히 좀 췌장염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시고 췌장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이물질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식을 주는데 예를 들면 꼬지가 같이 껴있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맛있는 간식을 담아놨던 뭐 그냥 랩이나
0: 네,
1: 아니면
0: 포장지
1: 같은 거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지 않아야 된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물,
0: 네.
1: 이게 폐색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인 구토를 유발을 하거든요.
0: 네.
1: 뭐 밥만 뭐 물 먹어도 구토를 하는 경우가 네,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음식이나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물질들을 모두 네. 다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높은 곳에 놨는데 손님이 오셨으니 이제 좀 낮은 상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더 닿기가 쉽다
0: 그렇죠.
1: 보니까
0: 그리고
1: 이런
0: 이제
1: 것들.
0: 곳곳에 또 먹을 게 있고 또 흘리기도 하고
1: 네.
0: 이러니까 먹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아유 참 정말 꼼꼼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진짜 그건 위험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꼬질할지 포장질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보통 그리고, 그런데 예. 냄새가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1: 아이들은 굉장히 냄새에 예민하잖아요.
0: 예민하니까요.
1: 그래서 그런 거 포장지나 랩 같은 거 버려주실 때도 사실은 아이한테 안 닿는 곳에 버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
0: 아예 뚜껑이 딱 덮여버리는 맞습니다. 휴지통이랄지 이런
1: 그게
0: 거요?
1: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물로 한번 씻어서 냄새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0: 네.
1: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0: 음식뿐만이 네. 아니라 뭐 담아놓는 그릇이랄지 뭐 이런 포장지랄지 이런 것까지 또 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좀
1: 맞습니다. 그냥
0: 꼼꼼히.
1: 꼬지가 있는 거를 모르시고 예를 들면
0: 예.
1: 그 안쪽에 이렇게 저희가 그냥 먹기 편하게
0: 네네네,
1: 가위로
0: 맞아요.
1: 이렇게 자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에
0: 안 보이잖아요.
1: 이쑤시개가 들어있음에도
0: 네.
1: 불구하고 근데 그걸 무심코 줬다가 그 안에 이제 꼬지 때문에 이제 그 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먹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강아지들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낯선 사람들이 내 집안으로 들어왔잖아요.
1: 네네.
0: 그러므로 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럼 이제 서로 스트레스잖아요.
1: 사실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긴장을
0: 네.
1: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보통 음식을 많이 주시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뭐 음식을 친해지고 주면
0: 싶어서.
1: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0: 예.
1: 주시는데 그런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그렇게 기름진 음식이 콜라보가 되면 더욱더 임상 증상을 좀 심하게 만들어서 설사도 훨씬 더 심해지고 구토도 많이 심해지고 하는데 명절 같은 때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0: 네.
1: 응급 상황 생기면 명절에는 좀 쉬는 병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명절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아프면
0: 네.
1: 뭐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도도
0: 네.
1: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이 쉰다라고 하면 근처에서 좀 명절에 운영을 하는 병원이 어딘지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응급 상황 때 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우리 당번 약국 알아놓고 뭐 전화번호 알아놓고 하듯이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목금 토일이 지금 추석 연휴로 돼 있는데
1: 네네네.
0: 다음 주 어떻게 어떻게 쉬세요?
1: 아 저희 병원은 365일을 다 근무를
0: 네.
1: 하고요.
0: 이제 당직 체계로 돌아가니까
1: 아 맞습니다.
0: 네.
1: 저희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수의사별로 이제 근무일을 정하는데요.
0: 네.
1: 저는 어차피 다음 주가 아들 시험이어서
0: 아까 시험이라
1: 네. 그냥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0: 네.
1: 걸로 결정했습니다.
0: 근데 정말 이렇게 개인 병원들도 있잖아요.
1: 네네네.
0: 원장님이 계신 곳이야 이제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지만 네. 개인 병원은 분명히 쉬는 요일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병원이 내 주치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언제 쉬는지 그리고 연휴 때 내가 급한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은 또 내 주위에 어느 곳이 있는지를
1: 그렇죠.
0: 반드시 알아놓는
1: 미리
0: 게.
1: 알아놓기만 해도 당황스럽잖아요.
0: 그럼요.
1: 사실
0: 맞아요.
1: 당황스럽지 않게
0: 네.
1: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럴 때 좀 뭔가 현명하게 서로 이렇게 좀 어쨌든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절엔 어떻게 좀 그 거리 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이렇게 거리를 굳이 가깝게 하려고 막 서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0: 네.
1: 강아지한테는 더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강아지가 먼저

0: 향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옆에 앉아서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강아지가 먼저 와서 꼬리를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막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강아지한테는 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 내가 네. 방문한 집이 얼마든지 반려견이 있을 수 있는데
0: 그렇죠.
1: 굳이 내가 먼저 막 가서 친해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 없이 좀 시간을 충분히 반려견에게 주는 게 오히려
0: 아, 그렇죠.
1: 강아지한테 주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고 만약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기존 집에도 강아지가 키우면 강아지들끼리 처음 만나는 상황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둘이 친하게 놀아야 된다라는 꼭 그런 생각을 버려주시고 네. 언젠가 놓으면 서서히 좀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명절에도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절대 명절 음식이 이 강아지한테 가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이상 증상이 생기면 또 바로 좀 곧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을 또 미리 알아두는 것 이런 네네.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외 나갔을 땐 특히 진드기 네. 그리고 목줄 관리
0: 네.
1: 다녀온 후에 또 전신을 다 잘 살펴보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이런 것들 저 아주 복습 잘했죠.
0: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1: 그러면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 또 여름 휴가랄지 이렇게 좀 긴 휴가 이 패턴이 좀 바뀔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0: 패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패턴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먹는 거는 그대로, 약도 그대로, 예방은 미리미리 챙기고 병원 여는지 체크. 이것만 해주셔도 슬기로운 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중요한 거 저거 한번 깨달았어요. 네. 왜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약을 타야 되는데 그때 연휴하고 딱 겹치는 경우 있잖아요.
0: 그거는 보통 병원 원장님께서도 네. 미리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 주가 명절인데
1: 제가 약을 좀 더 드릴게요.
0: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일주치를 덜 드릴까요? 이렇게 보통 체크를 해주시니까
1: 네.
0: 근데 혹시나 원장님들께서 깜빡하셨을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뭐 그런 불미에 그 응급한 상황을 좀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명절 연휴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명절에 과식하면 탈이 나듯이 반려동물에게는 우리가 무심코 건넨 한 입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쁘다고 해서 주는 거. 그 절대, 오히려 그게 더 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꼭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민아 나들이를 함께 다녀오셨다면 집에 돌아온 뒤에 반려동물 몸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거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계속 이제 연휴에도 이 그 진료 보시잖아요.
0: 네네.
1: 그래 진료 보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연휴를 즐기는 나름대로 원장님의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라도 한 편 보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0: 아 이번에는 뭐 굉장히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될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오디세이가 굉장히 재밌다고.
1: 재밌는 영화 꼭보기.
0: 네.
1: 그거. 아니면 뭐 OTT에서 몰아보기 뭐 이런 거.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네. 거라도 하셔야죠.
0: 네.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주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올리머스 동물메디컬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라이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영이었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